많이 좋아져요. 새해 첫날, 새 학기 시작, 새 달 첫날, 월요일 아침, 그리고 매일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참 자주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것도 다 그분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한번 시작하고 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 8월에 아쉬웠던 것, 잘 안 됐던 일, 미뤄왔던 결심이 있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자, 9월이 시작되는 이 첫날, 딱 한 가지만 마음에 심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달엔 이것만은 챙기고 싶다. 이번 달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뭐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한 달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매일 새로 주시는 그 아침, 매달 새로 주시는 그 첫날, 감사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일곱수입니다.

네, 예수 전도단의 날 새롭게 하소서 찬양 함께 하시면서 9월 1일 화요일 아침 9월의 첫날 인사를 드립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3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 8월 어제 뭐 저기 8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예 이렇게 막 한껏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제 9월의 첫날 새 달의 첫날이

4월부터가 이제 그, 예, 4, 4분기 시작은 아니구나. 예. 그럼 한 번 더 남았네. 우리 10월에 또 하면 되겠다. 예, 더 위로가 많이 되네요. 예. 자, 어찌됐든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 첫날, 우리 딱 한 가지만 마음에 좀 심어보면서, 작정해보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것만은 내가 꼭 한번 챙겨보겠다. 이번 달에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예,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거창하면, 거창하게 실패. 거창하면 거창한 채로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만큼부터 작게 작게 한번 목표를 잡아보는 것, 그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결심, 이 작은 결심 하나가 한 달을 다르게 만들고, 달라진 그 한 달이 달라진 한 분기를 만들고, 그 달라진 분기가 달라진 계절을 만들고, 달라진 계절이 달라진 나의 인생을 만든다. 거창하지 말라 했는데 너무 거창했다, 그지? 자, 이렇게 거창하지 않, 작은 결심이 거창한 걸 만드는 겁니다. 예, 작은 결심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한번 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 전송을 해 드릴 거예요. 오늘의 말씀 퀴즈 잠시 후에 만나볼 테니까요. 많이 많이 챙겨 가셔서 잠시 후에 풀어볼 퀴즈도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의 첫날이니까, 예, 이게 내가 이 한 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요거부터 해야지. 한 구절부터 시작해야지. 그치? 막 시작부터 뭐 오늘부터 10장 읽는다. 예. 안 될 거 알잖아. 예, 안 될 거 알잖아요, 그거. 예, 한 구절부터. 한 구절도 안 되는데 한 10장을 어떻게 읽어? 한 줄부터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죠.

The Brown Worship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리고 3일 POP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9월 1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출석 체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하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달 9월을 시작해 보죠!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오늘 전송 중에 있는데, 다음 말씀 가운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뺑마다 새로우니 뿅뿅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뿅뿅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힌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이것에 있고요. 예, 이 중에 있다. 예, 이 중에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고, 나 새롭고 늘 새로운. 좀 준비가 많이 안 되지 않았어요? 예, 약간 목소리가 아직 튜닝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요거를 급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예, 좀 이렇게 참사가 일어났네요.

예, 여기에 들어갈 이 뿅뿅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잘 안 된다.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예, 튜닝 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이 뿅뿅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죠.

권한 내용은 편히 스트레이트콧과 리스너스의 찬양 함께했고요. 앞서 들은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상의상의 옹기상의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9월 1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퀴즈 풀어보고 있는데 디제이의 노 튜닝의 힌트가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튜닝 전이었는데 곧잘 알아들으셨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지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뿅뿅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정답은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네. 아침이 정답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금 뭔가 성에 차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새로운 하루를 잘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가지고 다시 힘차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들 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뿜뿜 라디오 여기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셔서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1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지요. 오늘의 코코넛 시간, 쇼, 미러, 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J 건이가 MC 건이로 변신을 해서 여러분들께 찬양을 랩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R.A.P. 랩. 바로 불러드릴 겁니다. 그 랩을 잘 들으시고 그 가사를 잘 들으시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어떤 찬양의 가사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지 그 찬양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찬양이 랩으로 재해석이 될 것인지 귀지고갱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비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더 드롭 더 드롭 더 비트 주세요. Yo, yo. 새로운 비트 퍽 마음에 들어

역시 어마어마하겠다. 자, 고맙습니다. 아, 오늘 새로운 비트에서 얹어봤었던 오늘의 찬양.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과연 디제이는 어떤 찬양의 가사를 이 비트에서 얹어서 여러분께 떠먹여 드렸는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The Light Worship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9월 1일 화요일 아침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코너스키 코너 작은 코너 코코노 시간으로 MC 건이가 여러분들께 랩을 들려드리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가사가 어떤 찬양의 가사인지를 맞춰주시는 Show Me The Gunny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조금 반응이 괜찮네요. 네, 오늘 약간 반응이 괜찮고 오늘 약간 조금 잘 나왔네. 제가 의도한 반응은 아닌데 잘 나왔네. 잘 묻어나왔네. 대단히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한 번씩

전문용어로 으득을 잃는 날이 전문 표현이죠. 필드의 표현입니다. 으득을 잃는 날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날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렵지 않은 그 저기 문제기도 했고 뒤에 뭐 그냥 뭐 냅다 예 요게 답이에요라고 하면서 계속 예, 강조해서 했었던 고곡.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바로 HAPPY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행복이 정답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행복이에요? 야, 들어보세요. 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겠죠? 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9월 한 달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 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10시 2부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 서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찬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 출근길이나 낯선 목적지를 향해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줄 것이라 믿고 기꺼이 안내를 따라가죠. 가끔은 우리가 아는 길과 다른 길을 안내해서 의아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안내에 우리의 여정을 맡기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상은 온통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건너는 다리의 구조 역학을 계산하지 않아도 안전할 줄 믿고 건너가고 미용사의 날카로운 가위 앞에서도 평안하게 머리를 맡기고 심지어 잠을 청하기도 하죠. 저 가위가 우리의 목을 찌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믿음의 가치를 오해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다면 내가 굳이 믿지 않아도 내 반응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왜 그토록 믿음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분명한 개방성과 제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열려있는 복음의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인종이나 성별, 학력, 심지어 과거의 도덕적 상태와도 무관하게 누구든지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는 사람이라는 제한성도 존재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과 모순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의 공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나에게 내밉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을 일이나 공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믿음은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줄 때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점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대신 온 우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증명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이 단순한 종교적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멀어지고 단절되었던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화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쌍방간의 인격적인 신뢰와

0: 교감이 없는 관계 회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화해의 손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이나 미용사를 믿는 이유가 그 대상의 신뢰성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이나 존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요세푸스나 타키투스와 같은 1세기 역사가들의 기록은 물론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검증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의 증거, 기독교의 기원과 성장은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어 변화되었습니다. 시대와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과 말을 통해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임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와 불신과 반역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주권자가 여러분과 영원을 함께 보내길 바라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더 미루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손을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아무리 값지고 놀라운 선물이라도 손을 내밀어 받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이 내미는 믿음이라는 작은 손짓을 통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55-6690번 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만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0: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락권 전도대 그것뿐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락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인 서울만 성공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통념과 자본만 쫓는 이기심이 지방 소멸이라는 공멸을 가져온 이때 정치의 변화를 넘어 기업의 상생 투자와 지역 존중의 혁신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역이 고루 발전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교육부가 전국 107개 단체의 젠더 혁신 정책 학술지 평가 기준 철회 촉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특정 정책의 강요를 멈추게 하시고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중단되게 하사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소서. 해외 마약 유입과 마약류 사법 급증, 5년간 49가지 종에 달하는 신종 마약 확산으로부터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원천 봉쇄하게 하소서. 마약과 함께 도박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게 하소서.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가슴 아픈 현실을 고쳐 주옵소서.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어

빈곤에 방치되지 않도록 온정 어린 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외된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 육해공 50만 장병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군 보급화가 가속화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기간이 인생의 정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군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돌봄으로 장병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앱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다가와 주시면 쓱 열 걸음 다가가는 디제이 건이와 함께 뿜뿜 라디오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도 출석 체크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뿜뿜 두 글자를 안 남기신 분들이 예 많이 계세요. 예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안 남기신 분들 얼른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의 첫날이잖아요. 9월의 첫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이번 달은 내가 진짜 한다. 나 진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다. 이렇게 그 결단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런 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예, 한 구절의 말씀 챙겨가시면서 오늘 아침에 그 약속들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뿜뿜 두 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찬양 함께 할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이찬이 강찬이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고요. 앞서 들었던 찬양 Holy Fire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앞서서 그 찬양 듣고 올게요. 요거를 너무 감미롭게 얘기해가지고 성식이 형이냐고. 성식이 형 말고 성식이 형, 성식이 형이냐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자요. 아침이에요. 자지 마요. 아시겠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은 주무시면 안 돼. 지금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뭐냐면 그 영 아침에 이제 시작 일과를 시작할 때는 졸면 피곤하신가 보다. 전날에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잠을 잘 못 누리셨나 보다. 이러면서 약간 좀 넘어가는 게 있고, 점심 식사 이후에는 약간 좀 습관성, 습관성이 우리를 또 쓱 엄습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이해, 익스큐즈가 되는 구석이 있는데, 지금 10시 넘어가지고 지금 꾸벅꾸벅 졸면, 그거는 그냥,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잘 자지 마요. 주무시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졸음은 우리 뿜뿜 라디오가 DJ 건이가 쫓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오이, 저리가. 어이, 아이, 이러고 오면 안 돼. 저리가. 자, 쫓아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늘 화요일이에요. 네, 화요일은 뭐예요? 화나는 날 아니에요. 화가 왜 나요? 화는 내지 마요. 화요일은 그냥 화내는 날 아니에요. 그런 날 없습니다. 자, 화요일 우리 뿜뿜 라디오 뿜뿜 상담소가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우리 상담을 통해서 재미까지는 아니고 나를 알아가는 재미, 나를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나의 막혀있던 답답한 구석들이 뚫려가는 재미, 그런 재미를 말한 겁니다. 하하호호 깔깔깔 그런 재미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그 내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아시겠죠? 자, 뿜뿜 상담소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또 어떤 또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죠.

0: 공감이 뿜뿜 솟아나고 위로가 뿜뿜 솟아나는 뿜뿜 상담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어서 이쪽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안아드릴게요. 한분한분 스크스크스크 스크세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스크세어 드릴 분 이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문가 우리 심리치료 전문가 김진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자,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또 많이 안아드려야 되거든요.
1: 그쵸?
0: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을 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집도 그래요 라는 또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었거든요. 자,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1: PD님은 인스타나 SNS 많이 하시나요?
0: SNS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예.
1: 네.
0: 전혀 안 합니다.
1: 저도 그쪽에서는 문맹입니다.
0: 전혀 안. 저는 그 저기 10대 때 잠깐 하다가 우연히 그 10대 시절에 썼던 그 글을 봤어요.
1: 아, 예. 네네네.
0: 10대 시절에 쓴 나의 글을, 과거의 글을 봤는데 너무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평생의 SNS를 끊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1: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게시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에 좀 걸러지지 않는 내용들, 너무 이제 라이브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이 조금 다운되어지니까 접하게 되면
0: 고통스러워요.
1: 그렇죠. 그렇죠. 일기를 써놨던 걸 봐도 내가 이랬다고. 와, 철없다. 막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0: 이제 공개적인 데는 이제 안 쓰기로 했죠. 이제 나만 보는 걸로.
1: 아, 그렇구나. 네네. 저도 그쪽 나라는 문맹이라서. 예.

0: 예. 누가 뭐 물어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0: 네, 그렇죠.
1: SNS에는 솔직한데 왜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그렇죠.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요즘은 뭐 SNS 좋아요, 뭐 댓글,
0: 그렇죠.
1: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와 공감을 받는 그러니까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0: 1인 유튜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고 또 좋은 의도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이제 이런 세대가 되어져서 이것들이 젊은 세대는 되게 보편적이더라고요. 저희 나이 때에도 주변에 보면 한 10분 중에 한 3분은 이거를
1: 그렇죠, 그렇죠.
0: 하고 예, 계시는 예, 예.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 관계를 놓쳐버리면
1: 네.
0: 정말 말 그대로 그 네모 박스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SNS 하면 뭐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주위 분들도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문제에 좀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담자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인공 30대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SNS를 즐겨하는 분이에요. 자신의 일상과 기분을 SNS에 늘 기록을 합니다. 주말에 간 브런치 카페 접시 각도 맞춰서 위에서 한 컷 옆에서 찰칵 해시태그 달고 어머 라테 위에 하트 그려진 거 봐. 어머 세상에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거 놓칠 수 없지. 찰칵 퇴근길에 하늘이 예쁘네. 찰칵 오늘 하늘 미쳤다. 친구랑 만나서 얼굴 반쯤 나오게 자연스럽게 찰칵. 새로 산 신발 신고 나간 날 발끝만 살짝 나오게 찰칵. 느낌 있게 찰칵. 스토리에는 오늘 들은 노래 한 곡 걸어두고요. 좋아요. 밝고 부지런하고 잘 지내는 그런 사람. 그런데요 이분 피드에 이따금씩은 결이 완전히 다른 게 하나씩 올라옵니다. 사진도 없어요. 검은 배경에 글자만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믿을 수 없다. 잘해줄 땐 모르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나만 진심이었던 것 같다. 언제까지 나만 참아야 되는 걸까? 이름은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그 얘기구나. 이름만 없지 누구 얘기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글 올리고 나면 꼭 확인을 합니다. 누가 좋아요 눌렀나 누가 안 눌렀나 누가 댓글 달았나 안 달았나 내 스토리 누가 봤나 안 봤나 봤다가 껐다가 또 핸드폰을 켜서 확인을 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주죠. 많이 힘들었겠다. 네 잘못 아니야. 그런 사람 거리둬. 이런 말들을 읽으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아,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작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기다려요. 그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알아서 알아채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말이죠. 그런데 상대는 조용하다? 뭐야? 알면서 무시하는 거야? 뭐야? 모른 척 하는 거야? 서운함이 두 배가 되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SNS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매번 받아요. 그런데 그 위로를 주는 사람은 전부 제3자입니다. 정작 대화해야 할 그 사람하고는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 아무것도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또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위로는 계속 받는데 관계는 그대로인 상황.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거창한 BGM 시작이 됐습니다.
0: 드라마 예. 한편 보는 것 같아요.
1: 아, 드라마요. 드라마.
0: 드라마를 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1: 자, 오늘도 상당히 예, 비장한 그렇죠. 음악.

0: 으로 예, 오늘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1: 내담자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0: 예.
1: 오늘 등장하시는 주인공을 보면 그 정도의 비장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1: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거에 대해서 하의 손길을 받고 싶은데 그걸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없고 제3자에게만 계속 안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0: 맞습니다.
1: 문제는 풀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내가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0: 그러면서 이 사람 봤는데도 나한테
1: 그렇죠.
0: 아무런 액션이 없네 네. 이러면서 혼자 또 혼자 서운하고 막
1: 혼자 서운하고 혼자 화가 나고 예.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0: 그러니까요.
1: 그게 비장함 속에 있습니다.
0: 이게 요즘에 어떤 그 SNS 세대 뭐 젊은 세대가
1: 네네네.
0: 아닙니다.
1: SNS를
0: 사용하는
1: 있는, 네.
0: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 실태가 아닌가 싶은
1: 그렇죠.
0: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께서 직접 상담소를 방문을 해 주셨는데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니 좀 어떻던가요? 뭘 호소하고 싶으신가요?
1: 이분은 관계를 네. 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이에요.
0: 관계를 잘하고 싶다.
1: 관계를 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든지 잘 소속되어져서 그 소속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상황 전개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1대1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반응이 좀 미숙하신 분.
0: 아, 내면의 힘도 없으시고.
1: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주저되시는 분.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돌려서 우회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PD님하고 저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갈등에 대해서 아, 이건 오해인 것 같은데 이거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주저되시는 분.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0: 자, 일단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신데 일단 관계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도 그 발버둥이었겠죠.
1: 그렇죠.
0: 뭔가 자신의 이런 어려움, 관계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SNS를
1: 그러니까 탈출구를
0: 이제
1: 찾은 게 SNS
0: 이용을
1: 거죠.
0: 하는 건데 네. 정작 누군지는 얘기가 전혀 안 되고
1: 그러나 제 3자들은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야. 이해를 하고
0: 근데 그 당사자 입장이 되면 내담자만 분 말고
1: 네.
0: 그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만약 나였다 그럼 상당히 조금 뭔가 불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어떤 아예 대상자가 SNS를 안 봤다 그러면 안 봤을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고 지나가는 네. 거죠. 그거는.
1: 그래서 예.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이 그 제3자였던 그분 입장에서는 당사자였던 그분 입장에서는 또 뭔가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0: 그걸 SNS 올려?
1: 그렇죠. 그거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지.
0: 그러면서 나를 욕먹게 해? 다른
1: 그렇죠. 그렇죠.
0: 사람들이.
1: 네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SNS에 노출되지 않은 그분이 아니라 이 SNS를 올리는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0: 네.
1: 이분은 가장 먼저가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이동을 했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시하고 싶은 것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청소년 때와 30대라고 하는 거를 좀 구분해서 본다면
0: 네.
1: 청소년은 그때 막 또래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튀고 싶은 그런 시기여서 이런 것들이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양을 어른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0: 네.
1: 옆에
0: 네.
1: 안내해 줄 수 있는 분. 근데 오늘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30대예요 이미. 30대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받거나 누군가의 가이드언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에 대한 힘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게시용인지 감정 토로용인지 이런 구분 없이 그 상황에만 올려지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욕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0: 잘하려고 할수록 뭔가 잘 안 되게
1: 그렇죠,
0: 되는
1: 그렇죠.
0: 예,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 점검을 하나씩 해본다면 SNS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감정의 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1: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0: 모여 있다가 쏟아내는 배출구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나 해결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1: 배출과 해결은 다른 거다.
0: 그렇죠. 배출은 뭐냐면 내가 막 100으로 꽉 차있던 거를 좀 덜어내는 시간이라면 이게 그대로 다시 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격해졌던 감정을 쏟아내니까 조금 다운은 시킬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SNS를 이용해서 막 배출을 하세요. 오히려 이게 배출이 잘못돼가지고요. 해야 될때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곳에서 한게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와 B가 A는 올렸어요. B는 그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지만 C, D가 그걸 보고 B 네 얘기 거기 A가 올렸더라.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1: 열받지.
0: 그죠? 아니 나한테 얘기해도 되는 걸 그거를
1: 불편하지. 공개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어쨌든.
0: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 올릴 때 그러면 PD님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올리세요? 아니면 B가 그거를 이렇게
1: 그렇지.
0: 줬으면 좋았을 걸왜 그렇게 했지?
1: 보통 그렇게 하죠.
0: 네. 그러면 B는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 배출은 했는데 문제는 오히려 더 확장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NS는 배출구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이게 이제 뭐 공감의 표시이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우리 공감의 표시인데 그것이 관계의 깊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 SNS에 올리는 거 내가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라고 보여주는 건데 SNS를 활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보 공유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관심 욕구가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좋아요 댓글이 달리는 게 뭐예요? 내가 인정받았다예요. 우리가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인정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에서 그 좋아요 댓글이 날 따라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고 있다라는 검증이 좋아요 댓글은 아니라는 걸. 그 좋아요 댓글이 달렸을 때는 그걸 보고 있는 대상자의 그때 그 시점에 그 욕구가 맞아떨어진 거지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나 좋아요 댓글 100개 달렸다? 나 잘했지. 그건 좋아요. 그건 그렇게는 인정이 될수 있지만 내가 좋아요 댓글 100개가 달렸다고 해서 내 관계가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1: 거기서 이제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해보자면 그 SNS 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뭐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서 뭐그 공감을
0: 그렇죠.
1: 해준다고 그것이 동의를 한 것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0: 아니죠.
1: 또 SNS 상의 그 동의가 그 객관적인 현실
0: 반영이 된건
1: 저기
0: 아니라는
1: 반영이 된 것은
0: 네.
1: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0: 그러니까 우리가
1: 거겠죠.
0: 가상 세계랑 현실 세계를 자꾸 혼동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1인 유튜버도 있고 정보를 누군가에게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전문가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제미나이나 챗GPT를 하게 된 경우가 많으세요.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챗이나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대용량의 이 컴퓨터는 정해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변 수에 대한 것들은 입력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내지는 우리 TV나 어떤 상황에 봐도 이거는 실제 상황을 각색한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 공감 이거는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현실 인간관계의 감정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변수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은 이 공감 댓글이 해주는 게
1: 그렇죠.
0: 아니라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책임의 무게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상의 공간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1: 그렇군요.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SNS를 좀 활용해야 되지
0: 그렇죠.
1: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럼 찾아온 오늘 내담자분 어떻게 좀 행동 전략을 좀 짜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것들이 분출은 될수 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안내를 하면서 그 당사자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게 당사자의 사건이 아닌 건 아니,

0: 라는 걸. 그래서 분출을 하되 먼저 작성을 하고 내가 분출하고 싶은 글을 먼저 막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30분 멈췄다가 네. 다시 한번 읽어본 후에 게시하는 걸로.
1: 업로드하기 전에 네네. 30분을 멈춰봐라.
0: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잠깐 중요하네요.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 어렸을 때 적었던 일기 보니까 와.
1: 안 되겠더라고.
0: 그러니까 그 감정처럼 예.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은 분들 뭐냐면 게시했다가 삭제하면 되죠라고 하지만 나는 삭제를 했는데 다른 누군가는 캡처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랄까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사고가 아니라 확장된 사고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나는 삭제했어. 하지만 누군가는 캡처를 해서 당사자에게 전달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본다 그러면 좀 숨고르기를 하고 네. 게시하는 것이 좋겠다.
1: 그렇군요.
0: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1: 다음은 어떤 건가요?
0: 그러고 난 후에 이 게시글을 작성할 때 공개용과 감정을 토하는 용을 좀 구분하도록 했죠. 그게 먼저 게시하기 위해서 막 작성했던 것들이 감정용일 수가 있으니까 30분 멈췄을 때 게시하는 건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개용과 감정용을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정들이 글을 작성해서 업로드할 때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감정을 SNS상에 표현하지 말라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아닌 거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감정을 작성하고 기록을 하고 업로드를 했을 때 책임질 수 그렇죠. 있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그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나의 글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내 감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나의 감정 그쵸. 다른 누군가가 걸려 있는데 그걸 내 감정을 얘기를 한다면 그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예. 다른 누군가가 또 있는 거죠.
1: 예, 그 부분은 상당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0: 그래서 공개용의 감정 안에서는 좀 절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반복 말씀드리지만 책임질 수 있는 설정이 네. 필요하다.
1: 그래서 그걸로 그 이슈가 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예.
1: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한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기로 예. 네.
0: 개인용
1: 예, 일기. 개인용 일기로 네. 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걸까요?
0: 그러고 난 후에 지금 저희들이 했던 거 얘기 그대로예요.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글을 올리기 전에 네.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 이 반응들이 반응에 내가 연연해하고 있는가 내 감정에 충실했는데 이 감정의 충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가 그냥 지금 쏟아내는 감정이냐 날 것에 쏟아지는 감정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본 감정이 객관적인 감정이냐 너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것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뭐 이 상황에 너무 근원적인 질문입니다만 아, 우리 사람은 왜 이렇게 주변의 반응을 많이 신경 쓸까요? 그것 때문에 SNS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0: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해요. 쟤는 나르시스트예요. 쟤는 자신감이 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나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자기가 강한 사람이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거의 붙어 있어요.
1: 방전해요.
0: 네, 네. 그럼 뭐 무슨 차이냐면 제 상대방이 둘 다 다 존재해요. 네.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과 자신감이 강하다는 사람 안에 나와 너가 존재를 하는데 자신감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그러니까 건수랑 건수 PD면 진현님 비교하니까 건수님이 훨씬 더 잘했네요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강한 사람은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데 건수 PD님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라고 인정이 되어져요. 근데 나르시스트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요. 건수보다 훨씬 나은데 이번에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대상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자를 바라보는 게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느냐 대상자가 더 큰 영향을 가지느냐에 대한 균형을 잡았을 때에 남에 대한 의존이나 남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NS를 하는 게 나쁘다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SNS를

0: 올림에 있어서 내가 객관화되어지고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올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이건 자신감 있는 사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냥 뭐 아무 안 봐줘도 돼. 그러나 나는 쓰레기통처럼 배출할 거야. 이래버리면 자기애적인 성향의 SNS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성향이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SNS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는 그쵸. 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연관된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의 당사자에게 우리가 그 직접 말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뭐 당연한 겁니다만, 네.
0: 그러니까 직접 얘기한다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그 상황을 수용하겠다고 전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건 책임을 주고 사과받을 건 사과받겠어 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했지만 상대가 그거에 반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어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 관계에 연연해하지 않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기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다가가기. 그러고 난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과 감정과 욕구에 대한 부분, 사실 내가 지금 그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섭섭했어. 나는 우리가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그때 네가 내 편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나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라고 한다면 아 그럼 내가 좀 미흡했나 봐. 그때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지 라고 이게 직접적인 접근을 해야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 살지 않고 현실의 세계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SNS가 틀렸다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0: 그럼요.
1: 예, SNS도 엄연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관계망을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SNS와 또 현실의 관계를 얼마나 잘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 주신다면요.
0: 네. 자, 우리가 결국은 내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책임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 과정에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다시 한번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김진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단어를 추가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지만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세요. 말이 적을수록 분쟁의 불씨도 작아지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유경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재근 아름다운 교회 성홍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 분들과 소망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도 거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수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 멀리 네팔에서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 모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0: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고통들 질병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아버지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복된 소망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찬양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0: 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녀 재훈이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자꾸 사체를 빌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감정조절과 충동조절이 되지 않는 재훈이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소서. 다시는 사체를 빌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멘. 네. 기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익명으로 우리 아들 재훈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올랐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들 우리 재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부모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사체를 빌려서 온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재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 조절되지 않는 감정 충동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님을 섬기며 더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훈 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그가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존재가 또 가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다음은 800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귀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할 집과 농사 지을 땅을 예비하여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참 귀한 일을 또.
0: 예, 요즘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서울 살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이런 창원도 참 좋은 것 같고 시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8003님 우리 아드님 귀농 준비하는데 모든 또 과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8003님 우리 아드님이 지금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농촌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사할 집과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마치 이 상황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마음에 평온을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우리 남편분이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봐요.
0: 네. 남자분들이 가장의 무게가
1: 그렇죠. 참 또 그래 그러한 내용을 또 우리 아내분하고 같이 또 상의하신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0: 그래서 잘 이겨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분이 회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또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이 지옥 같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또 가정이 있다라는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내도 남편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남편의 그 회사 생활이 이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참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는 이 십자가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먼저 우리 남편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아버지여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상황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부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694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된 박준이가 목젖이 갈라진 채로 태어나 세워서 먹여야 하고 중이염까지 생겨 밤새 보채는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박준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예전에 아기 키울 때 생각이 납니다. 이러면 엄마가 너무 힘들고 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힘든 상황인데
0: 그렇죠. 네,
1: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어린 아기 참 2개월이면요 얼마나 귀여울 때입니까? 네. 예쁠 때입니까? 근데 그 아기가 이 목젖이 갈라진 채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이염까지 참 그 부모님도 힘들고 보는 부모님도 힘들지만 우리 아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쳐주실 줄을 믿고 우리 준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6942님 우리 준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생명 우리 준이를 주셨는데 우리 아기가 목젖이 갈라진 채로 태어나서 세워서 먹여야 하고 또 지금은 중이염으로 밤새 보채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이의 건강을 아버지여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이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후로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커가는 우리 준이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준이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준이가 정말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아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준이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자랄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0: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408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양쪽 신장이 많이 좋지 않아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너무 힘든 가운데 아직 그대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하루빨리 이식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교회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한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네요. 참 이런 목사님을 위한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부럽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0408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0408님 이렇게 목사님을 위한 마음을 다해서 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양쪽 신장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흐르고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또 좋은 기증자가 또 맞는 신장이 맞는 그러한 일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식수술 하루빨리 받으시고 온전히 회복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0408님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루빨리 회복되어 주셔서 정말로 맡겨진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목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0: 기적을 심는 시간, 창원곡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다음은 043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둔 60대 아버지입니다. 세 자녀 모두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내와 세 자녀 모두 교회에 나가지 않아 가족 전도가 절실하오니 온 가족이 속히 주님을 만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와 수술로 잘 낳은 큰 딸의 유방암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귀한 아버님이세요. 네. 보통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네. 우리 아버님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계셨네요. 우리 아내분, 우리 또 이미 출가를 했지만 우리 세 자녀를 위한 우리 아버님의 기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가정을 세웠고 또 그렇지만 혼자 외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내분과 또 이미 출가를 했지만 세 자녀가 모두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0439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본인은 참된 그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세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버지 그 묻어진 그 아내분과 또 세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그 닫힌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처럼 우리 아내와 또 세 자녀 가정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그다음 믿음의 가문으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큰딸 유방암이 또 이렇게 잘 수술로 마무리되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0439님 아버지요, 그분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아버지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7825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 주에 법원에서 조정을 받기로 했는데 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혼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하되고 남편이 다시 돌아와 저희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아내분 되시는 분은 아내

0: 내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네요. 그 돌아선 남편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이 지금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다음 주에 법원에서 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7825님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여, 주의 딸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선 남편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이혼소송이 기각되고 취하되고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그 가정이 정말로 다시 화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고 아파할 우리 7825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또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돌아선 그 남편의 마음이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와서 정말로 그 가정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가정을 세울 때 서로 사랑한다라고 약속했고, 그 결혼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축하할 기도 제목이네요. 0597님, 지난번 딸아이의 교육 공무원 시험을 위해 기도 부탁드렸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신 극동 방송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빰빠레 한번 놀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함께 기도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따님의 그 시험이, 교육공무원 시험이 합격이 되어서 이제 교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나 봐요.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번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우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0597님의 그 기도 제목대로 우리 따님이 교육공무원의 시험을 봐서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함께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고, 기도에 더욱더 함께하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소망의 기도 관계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0597님, 우리 따님, 이제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이제 좋은 학교로 배정받고,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 믿음의 선생님, 정말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올바로 지도해 줄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선생님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799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자금 대출을 받으려다 은행에서 거절당한 후 대출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은행 통장이 모두 정지되고 저 또한 공금으로 몰려 수사를 받게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을 살펴주셔서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속히 풀리게 하시며 낙심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버스 운전도 하고 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0: 아이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네요. 참 이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푸라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마

0: 그러다 보니까 대출 광고를 이렇게 또 신청했다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 7991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대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이 대출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 억울한 그러한 상황들 아버지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낙심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중직 가운데 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곳에서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두시고 또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5158님 기도 제목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7일부터 시작됩니다.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님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아멘. 벌써 또 네. 2027년 대학 수능이 또 가까이 오고 있군요. 네. 저도 세 자녀를 다 대학 보냈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네. 간절한지.
0: 네. 우리 5158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고3 수험생을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우리 학부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이 수능 시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노심초사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7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학생들 수험생들을 또 옆에서 지켜보호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로 대학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그들이 가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창원 곡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재근 아름다운 교회 성홍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경화교회 송미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저는 진영교회를 섬기는 김태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범한 날의 예배가 나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도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참담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눈치를 보다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 기구를 부수고 온 땅에 이방신의 산당을 세웠습니다. 예배가 멈춘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때 25살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해 첫달입니다. 정권을 다지는 일도 군대를 정비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닫힌 성전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닫은 문을 아들이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려받은 나쁜 습관을 그대로 반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한번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해서 매일의 예배를 조직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헐어서 아침 저녁 번제의 비용을 댔습니다.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몫을 주게 하고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말씀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감동으로 시작한 일을 제도로 지켜낸 것입니다.

0: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매년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닙니다. 해마다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성경은 그곳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굳이 밝힙니다. 재물을 갈취했던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엘가나는 예배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회당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안식일마다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덜 필요했던 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를 외치며 예배의 순결을 지키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배를 예배답게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총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는 것은 형사가 아니라 피곤함이며 고문이 아니라 주말의 약속이고 감옥이 아니라 소파와 리모컨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총칼 앞에서는 결단하지만 피곤한 앞에서는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정표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것은 특별한 하루가 아닙니다. 반복된 평범한 주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성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기록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번 주일도 그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9월 2일 수요일 밀양교회,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3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신약 집중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 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9월 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1902년 서해 어청도 해상에서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일본 관보를 통해 침몰선의 새로운 좌표도 공개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당초 연구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탑승했던 구마가와마루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출항 직후 악천후로 회항해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 번역을 위해 이동하던 중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앞선 30일 세미나에서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 통보에 실린 북위 36도 9분 30초, 동경 125도 55분이라는 새로운 침몰 좌표가 공개됐습니다. 학계는 새로 공개된 좌표와 기존 제보 지점 사이의 12km 거리에 대해 사고 당시 남서쪽으로 흐르던 낙조류의 영향을 검토해 침몰선의 정확한 위치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1955년 세계교회협의회의 지원과 국내외 청년들의 건축봉사로 시작된 경북대학교 기독학생회관이 이제 초교파적인 후원에 힘입어 글로벌 기독센터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경북대 기독학생회관은 농촌 출신 기독학생들의 기숙사이자 신앙훈련 공간으로 활용돼 왔으며 1970년대 철거 위기 속에서도 지역 15개 교회와 기독교수들의 모금으로 재건된 바 있습니다. 올해 말 새롭게 개관할 글로벌 기독센터 프로젝트에는 대구 지역 51개 교회와 기관, 351명의 동문 및 교수가 참여해 27억 3천만 원의 헌금을 모아 기존 건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사학자인 김웅수 모건대 명예교수는 이번 재건에 대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청년 지도력을 육성해온 유산을 잇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최근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 비전센터에서 202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등 해외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가해 50여 개 출판사의 컨텐츠를 선보였으며 40여 건의 비즈니스

0: 미팅이 성사됐습니다. 하퍼콜린스의 찰리 로빈슨 부장은 한국을 신앙도서의 시장성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했고 국내 중소출판사들도 해외 출판사와의 직접 교류 기회를 반겼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은 검증된 해외 양서가 잘 소개돼 성도와 목회자의 신앙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의정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30일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백서 출판기념 및 준비위원회 해단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92쪽 분량의 백서에는 지난 5월 17일 윌그레이엄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경기도 북부 10개의 시군 300여 개 교회가 협력한 전도대회의 2년여 준비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백서에는 100만 시간 기도 운동과 3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복음 상담사 교육, 결신자 후속 양육 등 연합전도대회 실무 자료가 수록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백서 판매 수익금을 의정부시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해 지역 영적 부흥과 작은 교회 지원 등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여전히 폭염특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비 소식 없이 약간 구름 많은 날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0: 예, 팀장님. 기획안 오늘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 내일까지 해도 된다.
0: 아닙니다. 오늘 저녁까지 기어코 무조건 기필코 마무리 해놓겠습니다. 아, 네, 팀장님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네. 아, 수요 예배 때 주차 봉사 한 명이 빠졌다고요? 어,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녁 때 뵙겠습니다.
1: 아니, 오늘까지 이거 일 마무리하면서 수요 예배 오지가노.
0: 아, 제가 일 빨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준호 씨, 세상에 일할 사람이 뭐 혼자밖에 없나? 그 거절 못하고 일 제일 하다가 막 쓰러지고 자빠진대.
0: 아, 괜찮습니다. 아, 성경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셔서 저도 쓸모 있는 사람이. 근데 팀장님, 왜 그렇게 저를 노려보세요? 왜 이렇게 숨을 쉬기가 어렵지?
1: 아유, 아유, 준호 씨, 아유, 준호 씨, 정신 차려봐.

0: 여기가.
1: 아, 준호 씨. 아, 정신 들어? 회사에서 쓰러졌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된 거야?
1: 공황장애래. 아니, 자기 몸이 이렇게 될 정도도 몰랐던 거야?
0: 아, 슬기야. 나 진짜 열심히 산 거 너도 알지?
1: 알지.
0: 아,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시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최소한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니?
1: 아, 무슨 말이야. 자기 몸도 안 돌보고 무조건 예예 하면서 자기 일 너무 많이 했어.
0: 그런데 어떻게 거절을 해? 예수님도 몰려든 병자 뿌리치지 않고 다 고쳐주셨잖아.
1: 준호 씨,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몰려올 때 혼자 산으로 가셨잖아.
0: 예수님이 환자들 버려두고 가셨어?
1: 버려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준호 씨가 일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 원하지 않으실걸? 하나님 안에서 진짜 숨을 쉬면서 살길 바라신다고. 요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쉬었던 게 언젠지 기억나긴 해.
0: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해?
1: 거절하는 게 어때서? 거절은 죄가 아니야. 때로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용기가 되는 거지. 자기가 쓰러지는 바람에 회사도 교회 일도 전부 멈추게 됐잖아.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지? 하나님은 당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서 사랑하십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3: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2: 기적이 일어납니다.
3: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1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먼저 단어만 말씀드리면은 생명, 열매, 가지치기, 접붙임, 기도, 처소, 사랑 이까지가 일곱 번이었고요. 오늘은 주제는 우정입니다.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진정한 열매의 그 본질, 그리고 열매는 농부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가지치기고,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접붙인 존재이기 때문에 깊이 뿌리 박혀야 되고 그 방법이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열매 맺는 근본적인 처소는 안이라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아니라는 것, 이것까지입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의 생명의 본질은 농부에게서 받은 그대로 여러분 사랑과 순종입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가지 안에 있는 생명은 당연히 나무의 생명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맺고 그 본질인 사랑과 순종을 열매로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역시 포도나무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 의존, 절대 믿음,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죠. 그 관계에서 포도나무의 생명을 포도나무 가지가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열매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관심은 열매 있죠. 그것도 많은 열매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관심도 열매 있습니다. 많은 열매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제대로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의 본연의 능력에 의해서 열리는 것인데 가지가 나무를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면은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혹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이기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부도 포도나무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를 더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농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가 되었습니다. 가지치기입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농부는 조치를 취하죠. 그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전정작업 혹은 전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쳐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 올라오는 가지들도 필요 없는 것에 따라서 계속 쳐냅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것을 정리를 하죠. 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데 말씀은 전정작업에 좋은 전지과이가 되고 영혼수술에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가지된 우리들은 농부의 관심이 많은 열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가지의 입장에서는 포도나무에 꼭 깊이 있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그 더 많은 열매로 인하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접붙임입니다. 우리는 들 포도나무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깊숙이 단단히 접붙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줄기에 가지의 잔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수액에 그 줄기의 수액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들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깊이 접붙여질수록 포도나무 안에 더 온전히 가할수록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지에 꼭 붙어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 있는데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의 방향입니다. 열매 맺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처소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조차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예속이 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두 단어가 있다면 열매와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열매와 안에. 가장 중요하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요, 큰 기쁨이다. 왜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까지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뭐합니까? 그분의 명령을 순종을 합니다. 이 사랑과 순종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놀라운 우정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일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은 일까지도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우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포도나무 비유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정, 그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으로 그 우정을 증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 자신의 이야기죠. 우리는 100% 압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주신 증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이어서 우리 편에서 내놓아야 될 증거라 할까요? 우리 편에서 반응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분이 명하신 계명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다시 친구가 나옵니다.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그 사랑을 자신의 희생적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그의 말대로,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계명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의 단 한 가지의 증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신앙이 있다라는 단 한 가지의 증거,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진정으로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되었다라는 단 한 가지의 표지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된 이 우정인데 이 우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발전되고 진짜 우리의 생명까지가 되느냐?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응답할 때에 이 우정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진리가 무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명한 것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무보다도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보다도 받을 어떤 축복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절대 복종을 참된 제자의 의무, 이것은 일반 사회도 통용되는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더 그렇습니다. 참된 절대 복종을 참된 제자의 의무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명령하는 것을 다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회의주의적인 생각들, 그 명령을 다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태도, 아니, 죄인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명령을 무시하는 이상한 합리화들이 우리에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죠. 주님과의 관계가 침체되죠. 이런 침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가르침에 대한 갈급한 심정이 없어집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의지나 내가 순종으로 그 사랑과 우정을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한 우정이 우리 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우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예,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결단과 실천은

한편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우정에 대하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우정이 너무나 놀라운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우정과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과 그 우정의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입니다. 그분의 우정과 사랑 속에서 기뻐하면서 그 우정을 귀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담력, 그 우정을 즐기는 능력, 그 우정을 체험하는 은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우정 가운데서 거하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인데 그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데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도, 그 우정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우정은 우리를 그분의 명령대로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명령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그분과의 우정은 더욱더 깊은 우정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핵심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 참된 우정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더 깊은 우정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친밀함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요, 마음의 어떤 비밀까지도 함께 나누는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이런 친밀함을 나눈다면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도 참 복된 일이고요, 그래서 그의 구속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부르기를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가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결정에 언제나 함께하는 자로 참여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친구로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종이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종은 굳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고요, 지금 자기가 수행해야 될 것만 정확하게 제대로 알면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고요, 친구로 대우하셔가지고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 곁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억지로 강제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친구로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때로는 종으로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친구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정과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이 생명의 본질인데 바로 이런 순종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우정과 사랑과 순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간절히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순종하는 것은 비인격적이 될 수 있고요, 기계적이 될 수도 있고요, 강제적인 복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것을 내가 동의도 하고 기뻐하고 그런 어떤 특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동참을 하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전 계획,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요, 거기에 기꺼이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각 교회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면 자연히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모아주는 여러분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참 많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구 창고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구 창고에 가게 되면 멋진 책상도 있고요, 멋진 책장도 있고 멋진 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의자가 올라가고 있고요, 저기 그 밑에는 책장이 엎어져 있고요. 우리의 지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정돈이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야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의 성경 공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이 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언제든지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그마한 결정을 하나 내리기 전에도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어놓지 아니하고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너무 윽박드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떤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하늘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는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여러분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향하여 그 가지를 열어놓으시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장 본질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가 어느 포도나무에 거하고 거기에 살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이게 전체가 하나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때에 가지가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가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16절 보실래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다시 나무로 돌아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지에도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대로 새롭게 접붙여진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지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그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까? 옳은 말인데 절반 정도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더 심오하고 깊어서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결코 그분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붙잡으신 결과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를 봐도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무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먼저이고 가지가 나중입니다. 우리는 나무 대신 주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항상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요 자체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요?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매로 돌아오죠. 그죠? 열매 맺고 항상 열매 있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열매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열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얻게 되는 새 생명의 열매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교리는 어떤 사람은 남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운명교리로 바꾸어버리죠. 이건 남용하는 거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남용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 교리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교리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곧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려고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신감을 주고 큰 확신을 줍니까? 우리는 열매 맺기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니까 확실하죠. 결코 실수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실수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합동사역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이 삶을 사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습니다.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합니다. 본문에서 선택교리는 또 하나의 목적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방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열매 맺는 방향, 열매 맺는 삶의 방향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항상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으려는 기도, 항상 열매가 있는 삶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양손에 늘 겸손과 더불어서 담대함이라는 것이 양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절박한 겸손,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절대의 담대함,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덟 번에 걸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항상 열매 있는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실 때에도 그때 열매를 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죠. 상징적인 거죠, 상당히.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열매 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 그보다는 더 많이 열매 맺는 것, 그보다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보다는 최종적으로 항상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을 하늘 농부께서는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그래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를 더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습관과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버리는 거죠. 자아를 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뭔가요?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더욱 줄기의 뿌리를, 그 뭡니까? 나무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 나무의 뿌리를 여러분 깊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력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0: 받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열매를 항상 맺는 비결은 뭔가요? 우정입니다. 우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한다라는 것을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주었고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정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신앙심이 깊은 유명한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라도 유명하지만 판화가로도 유명해서 단테의 신라권에 나오는 그 작품에 판화를 일일이 그린 분인데요. 그분에 관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 화가에게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는데 한번 봐주세요. 구스타프가 그 그림을 한참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분을 좀 더 사랑한다면 더 좋은 그림을 그렸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한다면 좋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 잘 가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정을 날마다 즐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가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 안에 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우정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고요, 더 맺으시고 많이 맺으시고 항상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거나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꼭 챙겨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새 필통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새 연필, 지난 학기에 쓰던 것도 여전히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새로 시작하는 시기에는 어쩐지 다 이 새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그래서 새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연필을 요즘은 뭐 다 그 연필 깎기 기계로 깎잖아요. 그런데 그 깔끔하게 깎여진 그 새 심이 드러날 때, 야, 이제 뭐 공부할 맛이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싶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한 달의 첫날은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연필 깎는 그런 시간처럼 뭔가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 내 뭉툭해진 마음을 다시 다듬고 무뎌진 감각을 다시 뾰족하게 세우고 은혜에 대한 반응을 다시 예민하게 하는 시간, 9월의 첫날 그렇게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으로 오늘 찬양여행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작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시작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아마 지금도 책상 앞에 앉아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많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이 정리되지 않은, 제가 그렇게 막 정리를 썩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책상 서랍 안을 저는 종종 보거든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정리를 해보는데 물건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정리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없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언젠간 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놓는, 그게 책상 위에도 있고 책상 서랍에도 있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랍 하나를 정리하려고 해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굳어있는 생각들, 이제는 놔버려도 될 관계의 무게감, 여러분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채우실 텐데 그러려면 먼저 비워야 하겠죠. 오늘 우리 찬양여행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서랍이 비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자의 주제는 시작입니다. 나도 시작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정리하고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시작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복음 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 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 동네를 찾아주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만나보시죠.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다니엘 선교센터와 뉴질랜드 대응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현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우리 장현준 전도사님은 진주 성남교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0: 어린 시절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 성남교회에서는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네, 맞습니다. 양대식 담임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진주 성남교회가 제 신앙의 모교인데요. 아주 오래전 성남교회가 진주 시내에 위치했을 때부터 저는 성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조금은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자라면서 조금씩 제 신앙이 믿음이 더 자라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금 저를 사역자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진주 성남교회는 제 신앙이 시작된 곳이자 너무나도 소중하고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교회입니다.
0: 어릴 때부터 성남교회를 다니셨다는 것은 부모님도 성남교회에 다니신다는 말씀이죠?
1: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진주 성남교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0: 어릴 때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손잡고 반강제적으로 다니신 거예요?
1: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기쁨으로 다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백석대학교에서 CCM을 전공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1: 네.
0: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일반 음악이 아닌 CCM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제가 처음으로 음악을 진로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시작했던 것은 중학생 때 클래식 음악을 먼저 공부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주에서는 뭐 CCM 실용음악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전공인지 무엇을 공부한 건지 많이 낯설어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진주에 실용음악 학원이 딱 두 곳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가수 박정현님이나 김조한, 이런 유명한 분들이 소속되어 있던 기획사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시던 선생님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께서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을 통해 제가 CCM과 실용음악이라는 장르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밑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CCM과 실용음악이라는 음악에 제가 큰 흥미와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듬해에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백석대학교 기독교 실용음악과 학부장이셨던 하덕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덕규 교수님 아시죠, 피디님?
0: 네.
1: 네, 하덕규 교수님은 시인과 촌장이란 그룹으로 활동하셨고, 또 가시나무라는 곡으로도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요. 제가 그 대회를 통해서 하덕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대화와 만남이 계기가 되어 백석대학교 기독교 실용음악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럼 그때 참여했던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조그만 상을 또 입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그러면 그때 상을 받게 된 노래가 굉장히 궁금한데,
1: 네.
0: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고등학교 때라 조금 오래전이긴 한데, 그 당시 소리엘, 김수지 이런 분들이 한국 CCM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때였는데, 그때 제가 소리엘의 저 하늘 별과 달이라는 찬양으로 대회에서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1절만 제가 한번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0: 네.

0: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곡을 가지고 경연대에 참여하신 게 고등학생 때라고요?
1: 조금 오래됐습니다. 네, 고등학생 때그 당시에 이제 R&B라는 장르가 한국에 많이 이제 유명하던 때인데, 요 찬양은 사실 소리일 뿐만 아니고 한 4명, 5분 아티스트가 함께 참여한 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모하게도 제가 요 찬양으로 도전해서 감사하게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혹시 유전적 영향이 큰거 아닐까요?
1: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또 청년 때부터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진주 성남교회에서 솔리스트로 그렇게 찬양을 하시고, 또 많은 장로 찬양팀 또 할렐루야 찬양팀에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대학 시절에는 또 여러 찬양팀에서 싱어로 활동을 하셨죠.
1: 맞습니다.
0: 이
1: 네.
0: 시기의 경험이 지금의 찬양 사역자로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1: 네,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요, 제가 진주에 이렇게 있었던 고등학생 때까지는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인 노래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악이 무엇인지, 또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교수님들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선후배들과 동기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제가 또 고민하면서 여러 찬양팀 사역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에 제가 마주했던 그 모든 시간과 경험들이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사역자로 또 찬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떼고 본격적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준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CCM을 전공하시고 찬양 사역을 하시던 중에 2011년부터는 3년 동안 공군 장교로 또 복무를 하셨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음악을 전공하신 찬양 사역자가 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된 과정도 또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26살이라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공군 장교로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그때만

0: 하더라도 공군 학사 장교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꽤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한 18년 정도 사천 공군부대인 제3훈련 비행단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하셨고요. 또 저희 모교인 진주 성남교회에도 공군 장교와 부사관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군생활에 대한 장교에 대해서 여러 조언과 도움을 주셔서 장교의 길에 도전하고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특별하게도 저 역시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사천 공군부대에서 제가 3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1: 군 생활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어머님이신 권사님의 기도가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뭐 90%는 그 영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1: 장교로 복무했던 군 생활이 전역 이후에 신앙 생활과 또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0: 네,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게 3년의 군 생활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교적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골라가면서 가리면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찬양도 하고 음악도 공부하고 또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을 했다면은 군대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오히려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을 꼭 해야만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공군에는 무슨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군대에서는 총기나 정보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보안 시험이라든지 화생방 실습 뭐 이론 평가 제가 장교에서 시험이 더 많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시험 거리가 참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 20대 중반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큰 고난 없이 잔잔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와 같은 삶이었다고 한다면은 군대에서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하고 편안한 삶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요. 어쩌면 제가 말조차 걸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들과도 계속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또 군대 안에서 준비해야 할 시험도 많았지만 회의가 어쩜 그렇게 많은지 회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비행당 주간에 전체 회의, 또 전대장님 주간 회의, 대대장님 주간 회의, 또 제가 군 생활 중약 2년 반 동안 중대장으로 이제 복무를 했는데 중대 회의도 주간에서 해야 했고 뭐 하여튼 회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군대 안에서는 제가 피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꼭 부딪혀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과해야 할, 넘어야 할큰 관문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이란 시간이 제 신앙과 찬양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군 생활 이전에는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 어쩌면은 기쁘고 평안, 행복의 찬양들을 많이 불렀다면, 이제는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아픔, 슬픔, 또 고난에 대해서도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내야 할지 더 마주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3년이란 시간이 단순히 군인으로 훈련받았던 시간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찬양을 할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고 준비시키셨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1: 전역 후에는 한국에 계시지 않고 뉴질랜드로 가셨는데요. 뉴질랜드로 가게 된 계기와 그곳에 정착하게 된 과정도 궁금합니다.
0: 네,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말씀처럼 그렇게 군 생활을 보내면서 20대 중반에 장교로 입대했고 전역을 이제 준비할 때쯤에는 서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역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제 미래와 진로를 놓고 기도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0: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20대 초반일 때부터 종종 권유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20대 젊은 그 시간 중에서 그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1년 정도 뭐 또는 6개월이라도 보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전역을 앞둔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던 그 시간에 그게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주 성남교회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섬기면서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과 가깝게 지내시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를 선교지로 초청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선교지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국민일보를 매일 읽으시는 애독자이신데요. 하루는 국민일보에서 뉴질랜드 선교 영어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시고 제게 도전해보라고 권해주셔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2014년도 6월 말에 전역을 하고 그해 9월에 선교 영어 장학생으로 뉴질랜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뉴질랜드로 갈 때에는 어떤 뭐 믿음의 비전이나 꿈을 소망하고 사역자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었지만, 장학생 신분으로 교회와 영어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다니엘 선교센터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생활하고 섬기던 중 저희 선교센터 이사장님이신 이은태 목사님의 귀한 초청을 통해 사역자,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1: 현재는 뉴질랜드 대흥침례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0: 네,
1: 교회 자랑하고 또 맡고 계신 사역을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여전히 다니엘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또 다른 사역으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시티, 가장 큰 도시입니다. 시티 한복판에 위치한 뉴질랜드 대흥교회에서 제가 청년부와 찬양팀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재식 담임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저희 대흥교회는요, 지지난 달에 창립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약 150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뭐 많이 크지는 않은 교회이지만 30대에서 40대 성도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비교적 젊은 또 따뜻한 교회입니다. 사실 뉴질랜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연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그런 모습 이면에는 여러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들과 함께 마약과 동성애, 홈리스, 노숙자들이죠. 그런 문제들이 꽤나 심각한, 저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많은 도전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인 시티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저희 교회는 늘 이렇게 외칩니다. Jesus i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고 소망과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전하고 외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대흥교회입니다.
1: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찬양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0: 네, 그런 사역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속한 다니엘 선교센터와 또 대흥교회에서는 수시로 거리에 나가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버스킹 예배, 아울리치 같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현지인들, 외국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서들을 저희가 영어로 준비를 합니다. 뉴질랜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행을 오고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리에서 찬양하고

0: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나가시던 모르시는 외국 분들이 저희가 영어로 부르는 찬양과 말씀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함께 찬양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가와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해도 되겠냐? 나도 옆에 서서, 너네 옆에 서서 함께 찬양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또 살아온 문화와 환경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사랑을 통해 연합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복음 안에 있음을 저희가 감당하는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는 장현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목요일에 함께 해주세요.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찬양여행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중요한 것 중 뭐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 하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높은 대기 저 높은 곳에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는 그 높은 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가 띠 모양으로 이렇게 있대요. 그걸 사람들이 대기 중의 강, 그래서 대기천, 뭐 대기강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증기에 품어진 수분의 양이 어마어마하대요. 아마존강의 유량의 수십 배에 달할 정도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이 땅이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에 이 땅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단비를 내릴 수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인생에 어쩌면 그 인생이 가문 것처럼, 그래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쳐왔지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잘 넘어왔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버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해서 그 위험한 순간을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찾아오게 되자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그렇지 그래도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가 같아서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 형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가장 맏형이었던 루벤이 나서서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제가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형제들 중에서 요셉에게 가장 큰 앙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은 어찌 보면 루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은 지금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장자권까지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옷이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정상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맏형이었던 루벤이 그 옷을 입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루벤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도 아니었고 루벤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의 눈밖에 난 자식이어서 그에게는 장자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루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입고 지금 형제들에게 걸어오고 있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미워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벤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후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를 죽이지 말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넣자는 의견을 형제들에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손에 죽지 않고 채색 옷만 벗겨진 채 마실 물도 없는 빈 구덩이에다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죽일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그래도 요셉은 우리 동생인데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고 대신에 저기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라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서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고 요셉은 주인에게 성실과 재능을 인정받아서 집안의 재물을 담당하는 가정총무로 승격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요셉에게 좋은 일도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여주인은 자기 남편인 보디발이 집에 오게 되자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일로 감옥 안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어서 결국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넘기고
노예가

0: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셉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는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형통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도 이 모든 일들이 운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으로 계속되는 참담한 상황들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울분을 품거나 불만이 가득 찬 인생을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울분과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를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웅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

모두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7화 항일 언론투사 베델 1907년 서울 대한매일신보 사무실 종이 냄새 가득한 곳에서 한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최종 기사를 손보고 있다.
1: 서울 용산에서 한 조선인이 어린아이를 업은 부인을 데리고 일본군 병영을 지나갔다. 이때 한 일본 군인이 장난삼아 이들에게 총을 쐈다. 단아니 여인의 옆구리를 관통해 아이 엄마가 즉사했다. 아이의 한쪽 손도 산산조각이 났다. 아이 아빠가 일본군 병영에 뛰어들어 장교에게 항의했지만 되레 길거리로 쫓겨났다.
2: 배대 선생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통감부에서 사람들이 온대요. 이거 얼른 치워야 해요.
1: 어? 아, 지난번에 왔었잖아.
3: 이 자식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4: 시간 없어. 활자판부터 치우고 원고들도 다 숨겨.
5: 아, 이 원고들은 제가 맡을게요. 저한테는 손대지 못할 거예요.
4: 아, 부인 감사합니다.
1: 아, 여보, 위험하니까 내가 지키고 있을게.
5: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신 먼저 수색할 거예요. 당신이 제일 위험한 인물이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1: 그래, 기타 사람들 데리고 먼저 나가게. 여기는 우리가 지키고 있겠네.
4: 아니 그래도 여차하면 압수는 막아야지.
1: 자네한테는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영국인이니 당장은 어쩌지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몸으로 막아보겠네.
4: 아, 정말.
2: 활자판은 바닥 아래 숨겼고요. 인쇄본은 일단 다 치웠어요.
3: 기사 원본은?
5: 그건 내 가방에 따로 챙기겠네.
3: 저 혹시 사모님 가방까지 뒤지진 않겠죠?
5: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얼른 다들 나가요.
3: 두 분께 맡기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끄럽네요.
4: 내 마음도 참 미안하네.
1: 아니 그런 소리 말게. 작전상 후퇴인 거지 항복이 아니지 않나. 일단 살아남아야 다시 글을 쓰고 또 싸울 수가 있지.
4: 그래, 자네만이 맞아.
5: 자, 다들 얼른 나가세요. 얼른 얼른 나가세요.
0: 베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인 동지들은 잡히는 순간 구문과 옥살이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이 발행한 신문이라 사전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일제는 신문지법을 개정하여 베델에게도 칼끝을 겨눈 것이다.

0: 당신 괜찮아요?
1: 응? 뭐가?
0: 이번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국인이어도.
1: 그래, 내 생각도 그래. 이제 치외법권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까지 침묵하면 대한제국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할지도 몰라.
0: 이 나라가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보다?
1: 여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소. 처음엔 단순히 내가 본 걸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사를 썼소.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고 용기를 얻고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알았소.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사업도 했고 여러 일들도 해왔지만 그중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거요. 솔직히 말하면 조선을 사랑해서라기보단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잃고 싶지가 않은 것 같소. 이 일을 멈추면 나는 내 삶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0: 그래서 이 나라도

0: 사랑하는 거잖아요. 당신을 당신답게 살게 하는 나라라서요.
1: 듣고 보니 그렇네.
0: 처음에 놀랐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왜 저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에 분노하고 아파하는 걸까. 참 신기했어요. 당신에게 이런 면도 있구나.
1: 사람은 변하나 봐요. 막상 와보니 너무 참혹했어. 본 그대로 기사를 작성해서 본국에 보냈죠. 당신 돌아온 회신이 어땠는지 알아요? 조선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쓰라는 거였어. 영국과 일본의 관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쓰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직접 본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 내 친구, 나와 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저는 외면할 수 없겠더라고요.
0: 난 당신이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눈으로 보면 외면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여기로 보내신 거겠죠?
1: 그러게 말이요. 나도 모르던 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건지.
0: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싸우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당신밖에 없다 싶어요.
1: 고집불통이 맞죠.
0: 그 고집을 이렇게 선하게 쓰실 줄이야. 여보, 그런데 솔직히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2: 두 사람의 웃음이 잦아들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온다. 사무실 문을 차는 군합 발소리. 그 밤 대한매일신보는 모든 신문을 압수당하고 검열당한다.

0: 아, 다 쓸어갔네.
1: 어? 활자판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못 찾았나 봐요.
2: 아, 다행이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뭐해. 종이랑 잉크까지 다른 거 싹 다 가져갔네, 뭐.
0: 이젠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갔나 보다.
1: 근데 전엔 여기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없었다면서요.
0: 그랬지. 영국 사람의 재산이니 영국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었어.
2: 그리고 고종 황제가 특별히 위임장까지 내려주셨잖아.
1: 네? 특별 위임장?
0: 다른 곳은 검열에 압수당할 때 우린 사전 검열도 없었고 체포도 못하니까 일본의 만행을 전부 다 실을 수 있었거든. 그 신문을 고종 황제께서 보신 거야.
3: 저쪽 서랍에 내가 어디 뒀을 거야.
4: 뭐 찾아요?
3: 아, 여기 있다. 위임장.
1: 설마 특별 위임장이요?
5: 자, 어니스 토마스 베레. 신문과 통신의 정권자로 특별히 위임한다. 1906년 2월 10일.
1: 와, 황제 옥세도 찍혀있네요.
0: 황제도 와. 우리와 같은 편이었겠다. 겁 없이 달려나갔지.
4: 저는 아직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때 저희가 양 선생님 이름을 잘못 불러서.
5: 아, 그거? 영어 발음상으로는 택이 맞지?
0: 내가 분명 기택이다라고 소개했는데 자네가 기억을 못한 거지.
5: 우리가 자꾸 기택 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가 나서 그냥 나갔던 거 기억나?
0: 난 그때 너무 의심스러웠어. 내 이름 세 글자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는 사람이 기사나 제대로 쓰겠나 했지.
5: 다행히 자네가 영어를 잘했길 망정이지. 자네 없었음 우리 신문사도 없었네.
2: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세요? 독립운동가들이 스티븐스 처단했을 때 양 선생님 2층에서 만세 부르셨잖아요.
5: 맞아.
1: 아, 정말요?
5: 와, 나 그때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잖아.
0: 무슨 소리야. 자네도 나랑 같이 만세 불렀잖아.
5: 아이, 그거야 자네가 하도 시키니까 마지못해.
0: 뭐? 마지못해 했다고?
5: 아니야. 암튼 깜짝 놀랐다고 나도.
0: 그토록 반가운 소식이 어딨나? 맨날 끌려갔다 빼앗겼다 그런 소식만 쓰다가 스티븐스가 죽었다는 거야. 어찌나 기쁘던지. 나도 모르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헌병들이 달려오는 거 보고 아찔했지.
2: 그때 베델 선생님이 여긴 취해 복권 구역이니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하고 막아주셨던 거 너무 멋졌어.

0: 와,
1: 그놈들 표정이 아주 기가 막혔지.
2: 겉으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1: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네.
2: 그렇지. 그러니 오늘 저녁은 자네가 사.
1: 뭐? 뭐라고?
2: 자네가 사라고.

0: 저 배들 씨 계십니까? 영사관에서 왔습니다.
1: 아, 영사관님, 어쩐 일로?
0: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본 정부가 당신을 콕 찍어서 추방 요청했어요.
2: 추방이요?
0: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되니 정부에 정식으로 법적인 제재를 요청했어요. 지난번 전명훈과 장인엽 기사가 났을 때는 항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정식 기소를 했어요.
1: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게 범죄라뇨.
0: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어떤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영국은 동맹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감싸주려 해도 일본이 저렇게 항의하면 본국은 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들 씨, 곧 재판이 열릴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3: 총영사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사무실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상실감들이 어려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순간 배들이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다.
1: 아니, 재판이라니. 솔직히 이런 일까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언론 활동을 골치 아프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속상하긴 하지만 잠시 멈춰야 할 때인가 봅니다. 혹시라도 재판이 잘못되면 여기 계신 분 모두 위험하니 당분간 흩어져 지냅시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7화 항일 언론투사 베델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결단과 선포와 기도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너무나도 깊이 있게 신학적이고 명쾌한 동시에 아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말씀으로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심오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메시지고 아름다운 찬송이고 그리고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는 존재들에 대해서는요, 이 말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모두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삶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삶의 목적을 선명히 밝혀준 영혼의

0: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주님을 경배할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받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첫 번째로 설명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보이는 언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희 주원이를 한번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주원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닮은 인간이 부산 북교에 있더랍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북교회로 저를 찾으러 오고 저는 내려가다 만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외향적인 모습이 나를 닮았다면 그 아이는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폼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헬라어 에이컨인데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위 모든 면에서 동등한데 이 단어의 뜻은 주석하다라는 뜻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존재,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품성을 동일하고 갖게 계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0: 이 형상이란 말과 나타났다란 말이 동의어입니다. 똑같이 주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 신학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관련된 가장 기본 식과 법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서 부모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는 인생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바로메다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좀 거칠게 표현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는 죽도록 나를 사랑해라는 대전제가 있다면 그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품성이나 이 이야기는요 내 신앙에 관련되어져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도록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거니와 볼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게 예사야 6장에 가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감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보이는 말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지만 좀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0: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요, 세상을,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에 관련된 신뢰만큼 우리 인생은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사이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결정된다고요. 말은요, 속에 집어낸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내 속의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소개를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존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1: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0: 이걸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당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엄마 사랑을 보여줘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엄마의 사랑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요, 보여주세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면 그 사랑의 언어가 나에게 어떻게 전달된다는, 이 아이는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과 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요,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그냥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식과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은요 주저없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 사는 모습을 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섬김받고 싶으냐? 섬겨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식과 법인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에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아무리 갖다 줘봐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바이블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은요, 보이는 말로서 삶을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지 않고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실존하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아주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 경험 속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식과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로서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져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가까이 찾아와 주셨다는 말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대면하고 접촉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와 어깨를 비빌 수 있는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아주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 주권이 뭐예요? 그 헌법이 소위 말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스림심이 우리의 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빨간불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 가는데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붙잡으심이 여러분 설득당하는 게 그분의 통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자속함 얻기 참 좋으니까 한 번만 눈 딱 감고 속함 후 그렇게 마음 먹고 속함 울락하는데 안 돼 라고 말하는 그거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아니야. 네가 화를 내므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잠깐만 견뎌봐. 그 견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 그게 여러분이 그분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면 안 돼요. 내가 너 원래 직선적이라서 내가 이렇게 할 말을 다 했는데 뒤끝은 없다 이가.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통치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대단히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젠틀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낼 거 다 낼 거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이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뒤끝 없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받을 상태 다 받았습니다. 뒤끝 없단 말이 더 신경이 납니다. 저도요 한때는 그랬거든요. 나는 그래도 뒤끝 없다. 제 아내가 그럽디다. 여보, 받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현실로 벌어지는 일들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여러분 옛날에 학교 갈 때는요 번호를 먹일 때 키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결정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56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우리 반의 총 학생 숫자가 5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컸다 작았다? 작았다. 자, 키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이 번호를 정하듯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창조물을 먼저 나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많은 창조물 중에서 제일 키가 커서 1번이라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창조물 가운데 또는 모든 창조물 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 위에 먼저 계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에 뛰어나시며 선재, 먼저 존재하신 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좌, 주관자들, 정사, 권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있지 나름 이 식으로 쭉 세워서 먼저가 아니라 만물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보좌, 그 다음에 주관자, 정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으신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존재했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아니에요. 창조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보이는 것, 모든 보이지 않는 것, 보좌, 그 다음에 주관자, 정사, 권세 이런 것을 다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의 터전이고 창조의 기초이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물과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좌나 주관자나 정사자들이나 권세, 이 표현은요, 능력이란 표현과 함께 영적 존재들의 일종의 계급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런 골로새 이단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를 중시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존재들은 예배의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영적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 위에 홀로 계시는 먼저 계신, 먼저 나신 그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광대하심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해 있어요. 어떤 모습이면 달력의 그림 맞죠? 수염 덥수룩하게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창조주 되시는 그 모습을 자칫 놓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500여 개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당신이 창조주 되시는 것을 잠깐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인 주님이신 동시에 창조의 주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또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보다 엄청나게 더 큰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진화냐 창조냐? 자 여러분 우주의 기원과 생성을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진화론이냐 하나님의 창조냐? 진화론의 모든 출발은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설.

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는 가설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질환율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만한 과학적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30만 불 주겠다는 상금을 걸었는데 아직도 단 한 사람도 그걸 타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ABC 초코 쿠키 과자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먹는 과자 중에 초코 쿠키 과자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제가 아침에 일찍이 부엌에 갔더니 식탁에 놓여있던 과자 봉지가 넘어져 있다.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들이 반드시 일렬로 굿모닝 데디 이렇게 써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보, 이리 와봐. 이거 참 재밌는 일이 생겼네. 과자 봉지가 넘어지면서 굿모닝이 나왔어. 굉장하지? 내가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아니면 여보, 주은이 주경이 주은이 중에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심심하니까 아빠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봉지가 넘어지면서 굿모닝 대디리가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자는 와가지고 이 논리를 반박해보라 그러세요. 이거 맞거든요. 우연히 만들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될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를 설명하면서 그 창조주가 좀 가까이 오고 싶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해 오셨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에 대해서 내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사랑의 위대함을 늘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창조력과 창조의 능력,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굿모닝 데디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창조론이지. 혹시 여러분 이게 의심이 되시면요, 창조과학회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대세냐면요, 종과 종에서의 소위 진화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진화론자들의 결론입니다. 즉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용불용설, 오른손을 자꾸 쓰면 오른손이 발달된다, 이건 진화론이 아니죠. 이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별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음미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드셨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연스럽기만 합니까?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주님의 창의적인 모습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그분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드셨는지요. 상상 불허입니다. 여러분, 이런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꿈도 못 꿔보던 모습의 얼굴을 수도 없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기발하신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창조주 되신 모습은요, 막강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시고 창의적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닮았다는 사람은 꽤나 있지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지문과 같은 사람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각각

0: 종류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뭇잎 하나도요 같은 나뭇잎이 같은 나무에서 자란다 해도 없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라는 것은 수치입니다. 확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같은 존재가 그 많은 존재들 중에 있어야지요. 나뭇잎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종류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창조의 주님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설명 중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분을. 그럼 내 인생에 지금보다 훨씬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내용이 이 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만진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가장 불리한 환경과 육체적 여건 속에서도 그리고 내일 당장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를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오직 그분에게만 마음이 심겨져 있었고요. 그분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 되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대로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설명 불가능한 기적을 날마다 손으로 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입니다. 9월 첫날 9월 1일 화요일. 자, 이 극동방송 선택하신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또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또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이분들을 또 찾아낼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미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자로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은 출발해보죠.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현재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이제 방학 무교라고 주시면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이 외치실 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알맞게 줄였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우리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따끈따끈한 예. 대본을 예, 본인이 직접 기획해가지고 딱 대본을 만드신 성경 속의 사건을 가지고 또 오늘 꽁트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죠, 집사님?
2: 네, 오늘 여리고성 함락해서 네. 무건수행 캠프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오늘은 또 캠프 버전이군요.
2: 네.
0: 근데 무건수행이에요.
2: 네.
0: 말을 하지 않는 캠프네요. 네.
1: 와, 이거 말하지 네. 말아야 되는.
0: 그러니까 오늘 병사가 출연을 하고
1: 예.
0: 또 여우수아가 출연을 합니다.
1: 예.
0: 오늘 목사님이 여우수환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아 이거 딱 맞아.
0: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우 제사장이네요.
1: 와, 딱 맞아. 딱 제사장. 완전 맞아.
0: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1: 야, 완전 맞아. 완전.
0: 저기 하나님도 했다가 저쪽 밑에 뭐 이렇게 하인도 했다가 네. 아유,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제사장.
2: 오늘은 좀 제가 병사.
0: 병사.
2: 네.
0: 자, 꽁트를 잘 듣고 여러분께서 자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목사님?
1: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예.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1: 예.
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꽁트를 들으실 텐데 이따가 예. 정답 보내실 때 정답과 함께
1: 예.
0: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1: 예. 예.
0: 내 아들이 안 다녀요 이런 거 말고
1: 아, 그렇지. 본인.
0: 본인이 예. 안 다니시는 분이
1: 예.
0: 방학.
1: 예.
0: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
1: 예.
0: 방학 그리고 내가 무교 예. 이렇게 예. 두 가지를
1: 한 줄로 쭉 쓰시면 돼요.
0: 그렇습니다. 예. 정답과 함께

0: 그다음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까지? 써주시면은 예.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립니다.
0: 기회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목사님이 계셔야 힘차네요. 이렇게.
1: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이게 시끄러워 시끄러워.
0: 힘찬 목소리 여전하네요. 예. 고현 집사님도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꽁트를 할 텐데 예. 잘 듣고 끝나자마자 문제가 나가니까 예.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오늘 좀 작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시작합니다.
2: 저기요 장군님 아니 여호수아 장군님 오늘이 벌써 7일째요 7일째
3: 고현 명사 묵은수행 7일차다 혀를 묶어라 불평 한마디에 성벽돌 하나도 안 무너진다
2: 아니 아 그러니까 제 말이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입 닫고 성벽만 돌다 보니까요 제 입에 가시를 넘어 선인장이 자랐다고요
3: 고현 명사 그 입 담으시오 지금 묵은수행 중이요
2: 아니 저 성 위에서 여리고 병사들이 야 쟤네 산책하러 왔냐 하고 비웃는 거 안 들리십니까
3: 고현 명사 목소리 낮춰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2: 아니 저 수다 떨고 싶어서 진짜 숨 막혀 죽겠습니다 김인수 최사장님 괜찮아요 아이고
0: 이제 좀 소리 좀 내도 되겠죠 소리 좀 내자고 야 여보게 병사 참깨나 참어 나도 이 양강 나팔에 침이 고여서 죽겠어 죽겠어 나라고 입이 안 간지럽겠냐 나도 저 성벽 높이가 몇 미터네 날씨가 덥네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여호수아 장군님 말씀이 맞아 이건 사람의 계산이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4: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 병사여 너의 눈에는 저 성벽이 두꺼워 보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창검이 아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끝까지 견디는 순종과 하나됨이다 인간의 불평과 잡음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법
2: 아이 참 여호수아 장군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죄가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입술에 딱 풀
4: 자 드디어 일곱 번째 바퀴를 다 돌았다 제사장 준비된 야파를 불어라
0: 예 여호수아 장군이 주님 7일 참았습니다
4: 온 백성 흔들어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모든 의심을 털어내고 있는 힘껏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5: 여리고야 무너져라
2: 말도 안 돼. 진짜 무너졌어. 장군님, 제사장님, 저 견고한 성벽이 흙더미가 됐다고요. 우와, 대박 사건.
0: 보았느냐? 우리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4: 병사들이여, 고생 많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5: 아이, 여호수아 장군님. 저 일주일 동안 참았던 수다 지금부터 다 떨 겁니다.
0: 나도, 나도.
5: 그래, 그래, 그래.
0: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최고.
5: 최고.

0: 자, 은혜로운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뒤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질러 무너뜨린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에 이어서 자 퀴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무거

0: 무조건 수행을 하면서 성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무너졌던, 예, 무너졌던 이 그 성의 이름은 이름. 무엇일지.
1: 아, 자, 나오긴 나왔어 아까.
0: 정답 내가 알겠다. 샵 1069.

0: 정체를 밝혀주시고
1: 밝혀주십시오.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방학 무교생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연기에 대한 어떻게 칭찬이 네. 좀 있네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 하원시키면서 예, 예. 이제 운전하던 중에 예. 고퀄 연극을 예. 들은 느낌이어서 감동이 되어서 와. 문자를 와. 보냈다.
2: 아이고.
1: 너무 감사하다고.
0: 이제 우리가 이제 조용히 네. 시작하니까 예. 숨 죽여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원래 이게 덩달아서 그렇게
1: 일하다가
0: 되는 거거든요.
1: 멈추셨대요. 숨 죽여 들으시라고. 네. 그러니까.
0: 자, 네. 자 우리 와. 퀴즈 목사님 퀴즈 한번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2: 예.
0: 퀴즈만 한번 문제만 한번 다시 한번 내주세요.
2: 아,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 6장
0: 예.
2: 10절 말씀의 내용인데
0: 예.
2: 사실은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0: 예.
2: 예. 말씀하지 사실 않아 하나님
0: 정답 말고 문제 예. 문제 내주셔야 돼요.
2: 예, 예,
0: 나
2: 예.
0: 불안해가지고.
2: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예, 예. 했다고. 그러다 예, 예.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데
0: 예, 예.

0: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 입 다물고 그냥 돌아라. 도는데 이게 참 사람 인간은 그래요. 계속 돌았어.
1: 예예.
0: 도는 것에 대한 우리 오늘 꽁트를 했고
1: 예.
0: 꽁트하면서 마지막 일곱째 밖에 돌 때에
1: 네.
0: 무너져라 외칠 때 무너지는 그 성의 이름이 예.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예. 그 성의 이름은 네. 무엇일지 일단은 정답 아주 빠르게 주관식으로 보낸
0: 예.
1: 7678번이
0: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 선물
0: 축하합니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어떻게 이렇게 야. 빨리 보내시죠?
0: 아이고.
2: 진짜.
1: 자, 그리고
0: 또 있어.
1: 또. 아,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아주 막 갑자기 애들하고 같이 외쳤다.
2: 1324번님께
1: 또 선물을 드리도록 예. 하겠고요.
0: 애들이 소리 질렀어 오늘.
1: 자, 저 뒤로 예. 좀 뒤로 와. 좀 가보겠습니다.
0: 예.
1: 자, 우리 200번째 248번님께 또 선물을
0: 예. 248번님 예,
1: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또 아주 좀 또. 늦게 아. 아주 늦게 온 야. 늦게 온 예 이제 막 왔습니다.
0: 예. 아.
1: 8503번님께
0: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1: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예.
1: 자,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면서 무너진 성의 이름은 무엇일지.
0: 예.
1: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 예. 뭐가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0: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1: 예, 보기가 있습니다.
0: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1: 우리 집사님, 보기 내주십시오.
2: 네. 1번, 이아리코. 2번, 살리고. 3번, 죽이고. 4번 너 죽고 나 죽고
1: 자 여리고 살리고 네.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5번은 아마 너 살고 나 살고 이거 낼까 하다가 너 죽고 나 죽고
2: 네.
1: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내가 정답을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나 네.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0: 예.
1: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아 이거쯤은 내가 알겠다
0: 예.
1: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쉬고 있으면 몇 년 방학 이렇게 방학 좀 적어주시고
0: 거기에 통학 가능하죠 통학
1: 예.
0: 가능
1: 예 그렇습니다 예.
0: 통학까지만 뭐
1: 무교
0: 가능하죠. 예.
1: 무교생들 무교 또
0: 예.
1: 적어주시고
0: 무교. 예.
1: 무교하고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0: 예.
1: 저희가 좋은 선물을
0: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무교생, 방학생은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0: 예. 예.
1: 자, 정답을 근데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답.
0: 예.
1: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자, 여기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윤상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예. 자, 정답은 바로
1: 여리고.
0: 그렇습니다. 우리 여리여리한 고현 집사님께서 오늘 여리고를 내주셨네요. 네.
2: 목소리도 여리고.
1: 역시 그러니까. 방송은 안 보이니까 여리여리합니다.
2: 아, 진짜.
0: 자, 우리 5384번님 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극동방송은 들리고.
2: 와, 이거 좋아.
0: 센스쟁이.
1: 센스쟁이네요.
0: 자, 5384번님 선물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축하합니다. 완전.
0: 와 좋다. 아우, 자, 많은 분들 우리 여리고 맞춰주셨습니다.
2: 맞추셨어요.
0: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 하루에 한 바퀴만 돌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7일째 일곱 예. 바퀴를 돌았잖아요. 목사님.
2: 한꺼번에 일곱 바퀴 돌잖아. 이거 예.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견딜만 해요.
0: 그렇죠.
2: 근데 그 가보면 아셔. 그게 얼마나 팔뚝발 뛰고 미치는지. 근데 입 다물고 돌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0: 그러니까.
2: 불평도 해결만 했고.
0: 예. 예. 예.
2: 근데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무건수용 하시자고 때로는.
0: 아, 그러니까 너무 말 많은데 입 좀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2: 그렇죠. 아. 그럼 돼요.
0: 그러니까.
2: 아, 지금 사실은 우리 마음의 벽이 예. 이제 방학하시는 분 대부분 이런 그러니까. 분들은 예. 너무 높아.
0: 교회 안 가려고 핑계를 찾아 보면은 네, 수만 가지예요. 내가 죄가 많고 뭐 여행을 가야 되고 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예, 조용하고
2: 예. 내가 조용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0: 그러니까요.
2: 맞아요.
0: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조용하게 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2: 예.
0: 자, 어떤 분들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 볼지
2: 예.
0: 한번 지금 우리가 자, 무교생 방학생들 시간 닿는 대로
2: 많이 오셨어요, 지금.
0: 자, 예. 또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이분은 보니까 무교예요.
2: 무교예요. 통화 가능하다고 써주시고 그랬는데 아, 이 옆에 분이 누가 써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예. 근데 전화 걸어보죠 뭐.
0: 자, 통화 가능 무교생.
2: 예.
0: 여리고성도 맞춰주셨어요.
2: 예.
0: 자, 통화 가능. 신호합니다. 0286번님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2: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지금 방송 옆에 예. 지금 아이고, 틀어놓고 안녕하세요. 계시는군요. 예. 예. 라디오를 옆에 꺼주시고요.
3: 아, 라디오를 꺼고요?
0: 예, 예.
3: 네.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3: 아니요, 저. 미용실에도
0: 아 미용실 있습니다. 미용실
1: 네 왔구나. 자, 왔어
3: 저기 생방송이에요?
2: 예, 예 생방입니다.
0: 생방인데요.
2: 예.
0: 쌍문동 아. 미용실입니까? 쌍문동
3: 네네
2: 그렇죠.
0: 그러면은 예 옆에 조금만 줄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께.
3: 아 예 예
0: 울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손님이 좀 많나요?
3: 아 아니요 지금 저 혼자예요.
0: 혼자예요. 잘 됐네.
3: 좀 전에까지는 예. 밀려 있었는데
0: 예.
3: 예.
0: 네, 원장님하고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 두 분만 계십니까?
3: 네네네.
0: 원장님이 지금 보내라고 해서 보냈죠?
3: 네네.
0: 여리고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3: 아, 처음 들어봅니다.
0: 처음 들어봤죠? 무교니까.
2: 네, 네, 그렇죠.
0: 그러면 어렸을 때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나요?
3: 아니, 다니기도 했었어요.
0: 몇 번 다녔군요.
3: 절에도 다녀서 봤고.
0: 절에도, 아니, 교회.
3: 다녀봤고.
0: 교회는.
3: 저 교회도 다녀봤고.
0: 아, 교회도 다녀봤고요. 네. 자, 미용실은 단골이세요? 자주 오시는
3: 네네.
0: 오늘 이렇게
3: 우리 원장님하고
0: 예.
3: 저기 뭐야? 남매처럼 지내고
0: 남매처럼
2: 와, 진짜. 정말.

0: 미용실은 참 정체가 뭔지 단골이 수도 없어요. 맨날 바뀌어. 자, 오늘 이 방송은 처음 들으셨죠?
1: 아니요. 예전에도 기독교 방송은.
0: 아, 이렇게 들어본 머리 하다 보면 막 들리죠?
1: 네네.
0: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셨잖아요.
1: 네네. 아니, 저 우리 원장님께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0: 보내라고 해가지고 오늘 처음 보냈잖아요. 그쵸?
1: 뭔지도 모르고.
0: 이게 뭔지도 네. 모르고. 그쵸? 일단은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저희가 문자를 받았고 전화를 네. 드린 거거든요.
1: 아,
0: 이렇게
1: 예.
0: 전화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선물을 네. 드려요. 선물.
1: 아, 그래요?
0: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네네.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도 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네.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네. 또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1: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참 힘드네요.
0: 그러니까요. 아, 네, 그래도 좀 거기서 좀 이렇게 땡기는 거, 좀 좋아하시는 거.
1: 유산균은 뭐예요?
0: 유산균은 유산균이죠 뭐. 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1: 아니, 그래서 단백질이나 예. 유산균이나 둘 중에 예. 하나 고르려면 어떤 예. 게 좋아요?
0: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써있네요. 예.
1: 예. 근데 단백질은요?
0: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예.
1: 아, 단백질은 그럼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게?
0: 거기다가 이제 우유나 네. 이제 뭐 두유나 물 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
0: 아니,
1: 단백질.
0: 아니,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한번 골라.
1: 내가.
0: 예, 본인이.
1: 네. 예. 그러면 저기 봐.
0: 예.
1: 유산균이요.
0: 예, 유산균.
2: 예, 예,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0286번님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 됐잖아요.
1: 네네.
0: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1: 네네네.
0: 이 방송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1: 네네.
0: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1: 네네.
0: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부활하셨어요.
1: 네네.
0: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간다고 네네. 얘기 들어보셨죠?
1: 네네.
0: 이게 복음인데,
1: 네네.
0: 예. 우리가 이제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1: 네.
0: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1: 네네.
0: 우리 0286번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면서 교회도 네네. 다녀보시면 어떨까 해서
1: 네. 예.
0: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코치를 잘 해주셨어요.
1: 아, 예, 예, 예.
2: 아마
1: 알겠습니다.
2: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예.
2: 우리 선생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예.
1: 알겠습니다.
2: 남매 정이 지내신다니까 아마 원장님께서 네. 말씀보다는 이렇게 방송 연결해서 교회 나가시라고 네네. 하는.
1: 아, 그렇죠.
2: 예, 그렇죠. 아. 예, 이제 그럼 저 딸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저 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 예, 알겠습니다.
2: 사랑의 하나님, 네. 저 딸 아시죠?
1: 사랑의 하나님, 예,
2: 저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감사합니다.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네. 0286번님 혹시 네. 주위에 아니면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1: 네네네. 네.
0: 가족 중에 혹시 있어요?
1: 아, 가족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아, 가족 중에는 없고 네. 주위에 네. 친구나 지인 중에는 있으세요?
1: 우리 처제가

0: 아, 다니는구나. 처제
1: 예,
0: 하나는
1: 처제가,
0: 막내 처제가.
1: 처제가. 혹시 지금 계시는 곳도 쌍문동이세요? 거주하시는 데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 원장님 다니시는 교회를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요?
0: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1: 예?
2: 아,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
0: 알겠습니다.
2: 왜냐면 이렇게 할수 있는 얘기, 우연이 아니거든요.
0: 알겠습니다.
2: 예. 꼭!
1: 하나님께서 우리 0286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0286번님을 부르고 계시는 차원에서 저 이렇게 전국 생방송에 연결이 됐고, 원장님을 통해서 이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실까? 그 예수님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한번, 원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가까이 있으시면 그 교회로 가시면 좋고, 아니면 저희가 집 근처에 또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0: 알겠습니다.
1: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모시는.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수고
2: 감사합니다.
0: 많이 하시고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수고하세요.
1: 와, 자, 이렇게 또,
2: 궁금해.
1: 그러니까 참.
3: 저도 쌍문동에 한번 머리 말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1: 쌍문동. 아, 그러니까 미용실. 야, 남자분들의 단골이 참 많네요. 거의 남자분들이.
2: 지금 다 거기서 막, 아, 기대가 막 딱 문자
1: 그러니까요.
2: 떴는데,
1: 와.
2: 이곳, 아, 참.
1: 야, 자,
2: 와, 오늘 또.
1: 이번에 또,
3: 와.
1: 또 이번에 또 이번 아주 긴 방학생을 또 발견을 했네요. 몇년 방학이죠?
2: 와, 40년.
1: 40년.
3: 40년. 와.
2: 이번 목소리가 궁금해, 나. 와.
1: 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7578번님, 본인이 40년 방학생 맞나요?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화요일, 수요일은 꼭 듣고 계신다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군요. 만학도라고. 부산 거제로 가면서 듣고 있다. 집은 어디신데요?
4: 집은요?
1: 예.
4: 집은 거제도예요.
1: 집은 거제.
4: 학교는 부산에 있고요.
1: 부산으로 공부하러 다니시고. 40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다니고 계신지 지금 40년. 방송은
4: 늙었어요.
1: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4: 아, 제가 아침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학교를 가거든요.
1: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4: 아, 극동방송은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남편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방송이라도 듣자 싶어서 제가 학교 가면서
1: 그냥
4: 계속
1: 우연히 이렇게 딱
4: 극동방송을.
1: 맞추게 됐나요?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2: 아니, 근데 아닐 것 같아. 반대로 너무 다니다가 심취해가 아주 우리 전문 용어로 환자 수준까지 되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1: 누구
2: 거예요.
1: 남편이요?
2: 남편이.
1: 맞나요?
4: 아니요.
2: 아니, 전혀.
4: 전혀.
1: 전혀
4: 아니요.
1: 무교예요? 근데 우리 7578부님 40년 쉬셨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4: 맞죠.
1: 많으시군요. 그래서
4: 늘 집에서도 늘 마음속으로
1: 마음속으로
4: 기도도 하고.
1: 화요일, 수요일 꼭 듣는다는 게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4: 학교 가는데.
1: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고 싶은데 남편이
2: 아니야, 이럴 때는요. 만학도 공부하시는 것처럼 또 문자라 뭐 보내신 것처럼 한번 저질러 봐.
1: 저질러 봐요.
2: 왜냐면
1: 어떻게
2: 하나님이
1: 저질러
2: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죠, 이 순간은요. 문자 보내는 담대함. 사실 문자 보낼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 자, 그러면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들이잖아요.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일단
2: 그치,
1: 골라보시죠.
2: 그치.
1: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4: 아까 앞에 번에 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단백질하고 비타민.
2: 와,
1: 단백질하고
2: 비타민.
1: 비타민. 그러면은, 이거를 딱 보면서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딱 쉐이크 딱 담아가지고 드리고, 비타민까지 드리면서, 그게 어디서 왔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방송을 그렇지. 좀 얘기해 주셔서.

0: 남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또
1: 엄청
0: 선물을 줬다.
1: 네
0: 이렇게 좀꼭 얘기를
1: 화를
0: 해주세요.
1: 그냥
0: 예?
2: 아, 화안 내셔.
0: 아니
2: 왜냐면
0: 선물 받고 화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2: 화안 내실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는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실 것 같아요. 애서의 마음을 열어놓듯이 하나님께 열어놓으시니까 이번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 믿고
0: 그래요.
2: 하나님 믿고 오늘 제목처럼 여리고 성처럼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무관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내보세요.
0: 그래요.
2: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거예요. 저는
0: 그래요.
2: 확신해.
0: 아멘.
2: 지금 느끼 확신이 있어요.
0: 그래요. 자,
2: 네.
0: 우리 일곱 바퀴 그냥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돌았는데 여리고성 무너졌듯이 한번 우리 7578번님 한번 용기 내셔서 선물 잘 남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예,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한번 꼭 용기 내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목사님 이 시간에 따라서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예.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잠깐만요. 제가 지금 휴게소거든요.
2: 예.
1: 휴게소거든요. 휴게소에
2: 예.
1: 잠깐 들어와서 주변이 시끄러워서
2: 예.
1: 잠깐만요. 제가
2: 예.
1: 차 타서 들을게요.
2: 예.
0: 아, 운전 중이셨을까? 아, 운전 중.
1: 운전하다가
0: 예?
1: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0: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1: 운전하다가 휴게소.
2: 예, 이
0: 아,
2: 시간
0: 그러셨구나.
2: 참.
0: 예. 정차하시죠. 예. 아유, 운전 중이셨구나.
2: 예.
0: 자,
1: 어우, 큰일 났다.
2: 그냥 거기 서 가셔도 괜찮아요.
1: 아,
2: 예.
1: 해주세요.
2: 좋으신 하나님.
1: 네,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1: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자,
3: 아멘.
0: 자, 우리 7578번님,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요?
1: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바로 있는데
0: 있어요?
1: 남편이 보면 그 갈까봐 아 지금은 조금 먼 통영으로 제가 남편이 없을 때만 몰래 가고 있어요.
0: 아, 몰래몰래 가끔 가셔요?
1: 가끔 간 지가 지금 이제 한 2주 됐어요.
0: 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시고, 남편과 함께 잘 한번 얘기해 보셔서, 이제는 좀집 근처에 있는,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도 찾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용기 내시고, 계속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예,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2: 예,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이고,
3: 남편의
0: 그렇구나.
3: 마음이
0: 그러니까
3: 진짜.
0: 40년 방학이어도 아직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떤 마음이 있으시고 극동방송도 계속 듣고 계시고 그러네요.
2: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예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다른 우리 방학생
2: 몇년 방학인지는 모르겠지만
0: 0824
2: 0824번님
0: 0824. 여보세요?
4: 네,
0: 예,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4: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십니까?
4: 아니요, 잠시 차 세울게요.
0: 차 세워요. 본인 방학생
4: 네.
0: 맞아요?
4: 방학은 방학인데,
0: 예.
4: 방학 아닌 방학이요?
0: 방학 아닌 방학이 뭘까요? 방학 아닌 방학이. 네?
4: 저희 아들이
0: 네.
4: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0: 아, 그래요.
4: 그래서 1년 넘게 방학하고 있다가
0: 네네.
4: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0: 예.
4: 마음이 안 가고
0: 예.
4: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0: 아, 교회

0: 학교에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요.
1: 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냥
0: 몸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 몸만이요.
0: 몸만. 지금 그리고 정차했어요?
1: 네.
0: 아, 정차했고 몸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아들이 하늘나라 간 뒤로는 뭔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고
1: 많이 어려워요.
0: 예,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네. 그래도 주일 성수는 계속 하고 계시는 편이시고요?
1: 아니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매주 못 가고 갔다가 못 갔다가 갔다가 못 갔다가 이런 상황이시구나.
1: 네.
0: 아, 그렇구나. 그래요.
2: 얼마나 힘드실까.
0: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 0824번님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기도를 먼저 하고 예.
2: 예.
0: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예.
1: 자.
2: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자, 우리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는 예,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우리 0824번님 아무튼 오늘 용기 내주시고 오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네. 예.
1: 제가 제 마음에서 우리 아들을
0: 네네.
1: 하나님 품으로 편안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0: 네네.
2: 예. 예, 제가 이따 끝나고 예, 예. 전화 그래요. 다시 한번
0: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4번님. 네. 일단 이렇게 또 용기 내셔서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1: 듣고 싶은 찬송 있어요.
0: 듣고 싶은 찬양이요? 예, 예. 어떤 찬양일까요?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준비할 테니까 계속 듣고 계십시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예.
0: 자, 우리 0824번님 끝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려드리고요. 일단은 예. 한 분을 더 좀 예. 연결을 예. 해보려고 합니다.
2: 예.
0: 한 분 더 연결을. 이분은 예. 우리가 또 여기서
2: 3756 예.
0: 그렇습니다.
2: 3756번. 아, 지난번 전화드렸는데 못 받았다고.
3: 예. 지금 3년째 방학 중인데
0: 예. 지난번에 생방송 때 전화를 드렸을 때 못 받으셨던 분인가 봐요.
4: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4: 네.
0: 운전 중 아니시고?
4: 아니에요.
0: 지난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았었나요? 생방송
4: 네,
0: 때?
4: 네, 맞습니다.
0: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4: 장안동이요.
0: 장안동, 서울 장안동.
4: 네네.
0: 예. 3년 방학, 본인이 3년 방학.
4: 네네.
0: 그래요. 이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4: 아,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0: 네.
4: 옛날 기독교 방송 있을 때는 집에서 좀 들었어요.
0: 예, 예.
4: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왔더니 예. 언니가 밤낮으로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하면서 나를 자꾸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와서 가가지고 또 한번 보내봤어요.
0: 그때도 언니 방문했다가 보냈었고.
4: 네, 이번에도 언니하고 같이 있어요.
0: 언니 방문하면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군요.
4: 네네.
0: 앞으로
4: 언니가 예. 24시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0: 아, 그래요.
4: 예,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세요.

0: 예. 우리 3756번님도 3년 전까지는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셨던 분이신가요?
1: 네, 저기 원래는 모태
0: 신앙이구나.
1: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0: 예.
1: 못 나가게 되고
0: 예.
1: 애기 아빠가 아파가지고 또 같이 교회도 나갔다가
0: 예.
1: 애기 아빠가 중단하는 바람에 같이 그냥 중단이 됐어요.
0: 아, 그럼 남편분도 원래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신데
1: 저 따라서요. 예.
0: 그렇구나. 자, 혹시 아까 우리가 막 선물 제가 막 불렀잖아요.
1: 네네.
0: 그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원하시는 거?
1: 유산균.
0: 유산균.
2: 유산균.
0: 남편은 네. 혹시 남편
1: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요.
0: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은 다른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도토리묵 냉면.
1: 아니요.
0: 예.
1: 아까 저 앞전에 있던 분 유산균하고 뭐가 지나셨어요?
0: 단백질 아니면 비타민.
1: 단백질이요.
0: 단백질로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1: 네.
0: 이제 결단의 기도 목사님 한번 같이 드리시죠. 목사님과.
1: 네.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데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3756번님 앞으로 네. 이제 언니 거기 방문할 때 말고도
1: 네.
0: 계시는 지역이 아까 장안동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106.9 해가지고 극동방송 꼭 앞으로 계속 들어보시고요.
1: 네.
0: 예. 꼭 교회 나가셔서 다시 예배 네. 드리시는 우리 3756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기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자, 아까 우리 신청곡이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흐르고 있습니다.
2: 예. 예.
0: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꼭, 예,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전화 연결 안 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2: 예.
0: 우리 방학 끝나고 다 여러분께 전화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또 우리 고현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0: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 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공의 없는 사랑, 사랑 없는 공의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공의 없는 사랑, 사랑 없는 공의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균형 있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삼보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탄이 다윗의 인생에 회방을 놓을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의 범죄와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의 복수,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세력을 모아서 이제 다윗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매우 균형 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울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얘기하실 때 이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합하다는 것은 그냥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너무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 중에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내 마음에 진짜 드는 사람이다. 그럼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내 마음이 너무 맞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닌데도 그 왕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정말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돌보심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는 게 뭐라고 했죠? 경외한다는 말의 정반대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거죠.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완전 정반대의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던 다윗인데 이러한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될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은 좀 무서우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잘해주는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공의가 없는 사랑은 뭐가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죄를 방치하고 더 큰 파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암논이 다말을 폭행한 후에 다윗은 암논의 죄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과 압살롬이 원수가 되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의 그 살인죄를 공의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형을 죽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야단도 한번 치질 않습니다. 대면에 놓고 또 잡아와 해가지고 뭔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고 벌도 주지 않아요.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한 겁니까? 공의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방치하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루어져서 그 반역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와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가 없는 사랑은 죄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공의가 없는 사랑을 베풀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에게 말한 것은 뭐 때문이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모르는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있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아들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죠. 홈니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시중드는 여인을 계속적으로 성적으로 추행한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방치합니다. 엄하게 꾸짖거나 너 오늘부터 성막에서 일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하질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 그냥 아주 부드럽게 타이르는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났습니다. 공의가 무너진 사랑을 한 것이죠. 결국 공의가 없는 이런 방치하는 그런 사랑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그의 제사장 직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박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의를 겸하지 않으면 죄를 방임하게

되고요. 죄를 방임한 결과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과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진짜 잘못을 했는데도 또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또 넘어가게 되고. 그 우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면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공의를 겸하지 않는 사랑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옆 사람하고 뭐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좀 아팠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싫은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자신이 없어요. 잘 못해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나에게 계속 무례하게 대하고 나에게 계속 뭔가 실수를 하고 계속 하는데도 내가 그 일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점점 문제를 더 키우게 되고 서로가의 관계는 점점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사랑을 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 보면은 밑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 가정에 시퍼렇게 살아서 흐르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도 같이 흐르고 있어요. 공의와, 예? 공의와 그 따뜻한 사랑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넘어가지 않아요. 어색하다고 해가지고, 불편해진다 해가지고, 하나님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사회에서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반대죠. 아까는 공의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는가. 사랑이 없는 공의는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회복의 길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원래 좋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잘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자 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인쇄소에서 복사만 하면 되지만, 책을. 옛날에는 종이가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예? 이 책이 닳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기록해야 돼요. 한자도 틀림없이 기록해야 돼요. 한자도.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한자도 틀림없이 기록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 서기관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서기관들이 그런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고민하다 보니까 세부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세부 규정을. 안식일에는 뭐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 바늘을 꼽고 이동을 하면 그건 일을 한 것인가 아닌가. 막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게 뭘까? 어디까지 일을? 그럼 가만히 집에 꼼짝도 안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럼 조금 움직인다고 하면은 일을 안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에서 나온 많은 세부 십계명 밑에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규정들이 나중에는 원래의 십계명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게 된 거죠. 그들의 원래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너무 율법 하다 보니까 공의를 너무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완전하게 지키질 못하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들여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갔으면 경건하게 발전할 건데 이 높은 기준을 자기한테 들여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들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할 때는 내 신앙을 발전시키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만큼 이건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율법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추어야 돼요. 그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또 온전하게 섬겨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와 죄성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내 죄가 이렇게 씻길 수가 없구나.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지혜를 더 구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율법을 엄하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우리는 유익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를 너무 정죄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사건을 처리하는 그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율법대로 하자면은 남자와 여자를 다 잡아와야 돼요. 근데 여자만 잡아옵니다. 그 자체가 차별이죠. 남자한테는 관대하고 여자한테만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공의가 없는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정죄만 있고 회복의 기회를 이 여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절망적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외식과 교만을 낳습니다. 이런 공의가 사랑을 잃었을 때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죠? 공의가 있지만 사랑이 있는 공의로서 이 여인을 대하십니다. 먼저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돌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데 그 여인의 죄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가버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 내가 이 약자니까 여자니까 약자니까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서 이 여인을 그냥 보호만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분명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공의는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심과 동시에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거나 미우면은 완전 내 인생에서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넌 내 인생에서 이제 아웃이 아웃. 너는 더 이상 난 너를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을 완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공의는 있지만 사랑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공의를 적용해야 돼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다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필요하고요. 그 용서죠. 다른 사람도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죠. 그 나에게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나에게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가 사랑을 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때 공의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건실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빠가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은 아이는 조심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때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죄에 빠졌더라도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과 공의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의가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0: 공의가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서먹서먹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사랑이 없는 공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다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듯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나는 기회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주시고 훈련해서 연단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제목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서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서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 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이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중앙교회 곽동관 권사입니다. 아내가 방학 때 아이들에게 스스로 큐티하는 습관을 훈련하기 위해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이후에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큐티 다 했어 라고 하면 늘 언제나 네 라고 하던 아이들이 잠언 10장 2절 말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구원하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평소라면 대충하던 큐티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찔려 그날은 말씀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내 삶을 변화시켰네. 박신학 화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함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모습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처럼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의 사건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신하 콰이어가 찬송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이샘 진행의 마산 주안교회 곽동강 권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미량 마마클럽 기도회 9월 2일 수요일 미량교회,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3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용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오늘 핸드폰 달력을 보니 벌써 9월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저처럼 놀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를 시작한 게 정말 얼마 전 같은데 여전히 날은 무덥지만 어느새 계절상으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9월은 참 묘한 달인 것 같아요. 새해처럼 거창하게 시작하는 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숨을 고르며 다시 시작하기에는 참 좋은 달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혹시 올해 초 세웠던 계획이 조금 흐려지셨나요? 마음먹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9월은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달이 아니라 아직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잖아요. 그 은혜는 1월 1일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9월 1일에도, 평범한 화요일에도, 그리고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이 한 달은 조급함보다 기대를, 후회보다 감사를, 걱정보다 소망을 더 많이 품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9월 1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기석, 이재홍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오늘이 9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 혹시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대차게 실패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웠고 또 어떻게 이뤄가고 있으신지도 문자와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2850님께서 오늘 출석 첫사랑이라고 또 어제 우리 또 대규모 광역 낚시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오늘 9507님께서 가장 먼저 은혜라고 출석 단어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2850님께서 사실은 깜짝 안 놀랐다에 한 표 드립니다. 뭐 이렇게 화들짝 놀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놀랐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또 파고드시나. 네, 좋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 드려야죠.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을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1부 끝나기 전까지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우리 2부에 있는 코인 찬양방 시간대, 우리 코인 찬양방 시간대 함께 또 목청 높여 찬양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나눌 예정이니까요. 우리 1부 끝나기 전까지 신청 찬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신청곡 컨테스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743님께서 9월의 첫날 화요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찬양 신청합니다. 요게 제목인가요? 예, 제목이 요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처음 듣는 찬양 제목인데 제목이 따로 있다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720님 오늘부터 첫 출근했다가 지금은 퇴근행입니다. 집에서 너무 많이 쉬는 탓인지 피곤하고 지쳤지만 충디님 목소리 듣고 힘차게 또 씩씩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코인 찬양방 주가 일하시네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주가 일하시네 잘 리스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신청 찬양들 그리고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나목의 찬양 함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9507님 설거지 해야 하는데 힘이 빵빵 찬양 들려주세요. 실로암 신청합니다. 그 밑에 열려라 에바다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18님도 성도여다 함께 같이 걸어가기 찬양 추천합니다. 충디 파이팅! 이라고 우리 신청 찬양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2부의 코인 찬양방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로 함께 맘껏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벌써 제가 너무 흥이 나는 찬양들 두 곡을 해버려서 여러분 벌써 에너지가 빠지신 건 아니죠? 예, 요거는 에피타이저고 여러분 2부의 코인 찬양방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AI를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를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산삼 선물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찬양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부산 유종호님, 7791님 오늘도 시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끝까지 은혜 속에서 걸어가요. 같이 가요. 찬양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신청해 주셨고 2534님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요 찬양도 신청해 주셨네요. 6864님 김석균 목사님의 겸손 들려주세요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찬양 신청합니다. 2534님 지금 신청 찬양들이 너무 많아서 2부에서 다 띄워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4833님도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찬양들 제가 코인 찬양방과 함께 2부에서도 조금씩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또 혹시 오늘 시간이 안 돼서 혹시나 내가 못 들었다 하시면 내일 이 시간 또 이번 주 안에 제가 꼭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국립이들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띄워드립니다.

네, 4540님께서 항상 이 시간에 우리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참여를 해주시거든요. 오늘도 역시 수업하시다가 교육도 받고 수업도 하시고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또 35분에 세 과목 수업하고 퇴근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또 아직까지 퇴근이 남으셨으니까 저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수업까지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생방입니다. 예, 우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은혜 충전 라이브. 자,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 찬양들을 함께 부르며 은혜 받는 시간이죠. 코인 찬양방과 집으로 가는 길 말씀 묵상 이어집니다. 자, 1부 끝곡은 투미니스트리의 내 주의 보혈은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에 뵙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3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의 소리와 위력이 얼마나 센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사노라면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지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엄습해 들어올 때마다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홍수가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기근과 거기에 덧붙여서 또 지진,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전쟁,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죠. 정말 지구촌이 한 마을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서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같이 겪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이 세상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우리에게 위력적으로 질문하고 있거든요. 조롱하는 형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길래 이런 조롱을 당하며 살아갈까? 4절 5절 보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세상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랍사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 왜 무엇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중이죠.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 아닌가요?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요 누구에게 등장했던 말이냐면 하나님께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그런데 감히 이 세상에 인생이 인간이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왕까지 붙어 있어요. 거대한 왕, 최고의 왕,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호령하는 왕, 이 세상에 이보다 큰 왕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치고 있는 존재가 우리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히 세상을 거슬러? 네가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나를 거스르느냐,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 참 하나님이시라, 만유의 주시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움찔할 겁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세상에 한마디 한마디 쏘아붙이면 우리는 힘을 잃고 맥없이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2절을 보시면요, 세상이 이렇게 위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랍사게를 아수르 왕이요, 랍사게라는 신하에게, 신하 장수에게 대군을 붙여서 예루살렘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라기스를 거의 정복하기 직전까지 간 거거든요. 견고한 성읍들을 다 치면서 내려와서, 북쪽에서부터 치면서 내려와서요, 견고한 성읍들이 쓰러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에 있는 견고한 성읍인 라기스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라기스마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죠.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라기스까지, 남쪽까지 내려와서 라기스를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의 정복되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랍사게에게 대군을 붙여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는 걸 보면 라기스도 이미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라기스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남쪽 지역에요, 라기스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애굽의 원병을 요청했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남쪽의 라기스라는 요새거든요. 그런데 라기스가 점령되는 그 순간에 애굽에서 원병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차단되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알고 다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라기스를 점령해서 애굽의 원병이 오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가 있는 건가요? 2절 보면 그가 윗못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혹시 거기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 아닌가요? 윗못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 이사야서 7장에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윗못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물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삥 둘러 치면은 이제 물 공급이 생존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물 공급 수로를 가서 살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랍사게가 오히려 거기를 정복해버렸습니다. 이제 물 공급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두려움이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질문합니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적거린다면 세상도 우리를 우습게 볼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이 쏟아져 나온다면요, 세상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요, 세상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세상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섞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거머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도 압니다. 그럼 당연히 위력이 없지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사단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의뢰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거머쥐고 하나님이 안 되면 이것도 거머쥐고 저것도 거머쥐고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성공을 의지하고 있는지, 안정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내 직업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기술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어딘가에서 대홍수가 펼쳐질지라도, 어딘가에서 IMF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내가 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지, 그렇다면 대답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쳐들어와서요, 중심까지 쳐들어와서 조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얘기면 중심이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흔들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씩 조목조목 들이댑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요, 나는 어떠한지 돌아본다면 내 믿음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36장 6절

1절부터 한번 보죠. 6절. 가장 먼저 애굽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아수르 왕이요 들이대는 게 뭐냐면 네가 이것을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는다, 신뢰한다 다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타라는 단어로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무엇을 가장 먼저 거론하는지 보시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걸 믿고 살아가느냐? 그걸 지금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들켰습니다. 뭐가 들켰냐면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들켜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도 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아시리아 왕이 정말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갔다면요, 가장 1번으로 첫 번째로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들이댈 때 가장 먼저 들이대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가장 먼저 1번으로 하나님이 나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먼저 나오나요? 네가 애굽을 믿고 애굽에게 원병을 청했느냐. 원병을 청한 것, 구원병을 청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세상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신뢰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내 안정입니까? 돌아본다면요, 우리도 혼돈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애굽에 사람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도 사람에 의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였던가요? 결국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거든요. 파피루스인데 갈대는 어떤가요? 부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러지면 나무처럼 똑 부러지지 않거든요. 부러지면 날카롭게 부러집니다. 그럼 거기에 기대면 어떻게 될까요? 상한 갈대, 인간이란 존재는 이미 상한 갈대거든요. 상해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존재거든요. 죄악 때문에 무너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기댄다는 것 자체는 이미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사람일까요? 물질일까요? 또 성공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분명히 상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가서 뭘 얘기할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나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든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까지 다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이제 결단하면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 치워버린 겁니다. 우상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가 우상을 다 제거했으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애굽도 신뢰하고 다른 것도 붙들어서 똑같이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지 않는다면요? 세상도 믿지 않습니다. 너나 믿어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것도 끌어들이면서 다른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고 따라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 정말 전능자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혹시 네가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지 못합니다.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것을 붙여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애굽이라는 사람도 의지하고 군사력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 번째입니다. 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내어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말 2,000피를 내어주어도 너는 군사력을, 우리를 당해낼 군사력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말 2,000피를 태울 기수들을 너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히스기야가 군사력을 모아서 어찌하든지 대항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나를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할 때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뭐가 1순위가 되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요, 흔들림 없이 주변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져야 될 터인데,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수많은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 무너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가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상 것 의지해보고, 애굽에도 의지해보고, 군사력에도 의지해보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게도 뇌물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애걸도 해보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제서 손을 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밖에 다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위력 속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대왕 아수르 왕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의 말이 내 귀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절대로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밖에 없냐?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사용하시는지, 세상의 권세가 정말 대단한 것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자, 아시리아 왕이 큰 소리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치는 것이 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지요. 10장에 보시면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이 굉장히 길게, 10장에는 아시리아 왕이 큰 소리치는 내용인데 이와 같이 오만하게 교만하게 큰 소리칩니다. 자,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정도 오만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 낮추었으며. 뭐가 들어가 있나요? 전부 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의 힘으로, 그리고 내 지혜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총명으로 용감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쳐서 이루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게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갔다라고 큰 소리 치는 내용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4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것이 없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 치며, 열국의 재물을 얻는데, 내 손으로 얻는데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새 둥지를 보통 침범할, 뱀이 새 둥지를 침범하려고 하면요, 알을 빼앗아가려고 혹은 새끼를 빼앗아가려고 이제 새 둥지로 침범하면 어미에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쪼아댑니다. 그게 본능적이거든요. 그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아시리아 왕이 큰 소리치길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대항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요,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요, 살려달라고 애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요, 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세상에 개미가 수없이 많은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무게를 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미들의 무게를 잴 때요, 개미의 몸무게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개미가 이 세상에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능력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아시리아 왕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셨는가? 그게 바로 5절 속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 진노의 막대기이고 내 손의 몽둥이일 뿐인데 내 도구일 뿐인데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뤘다고 큰 소리 치고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자신의 총명으로 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분노를 쏟아붓는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하며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아시리아를 들어서 지금 쓰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만하게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압니다. 아시리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르게 살아갈 때는요 명맥조차도 유지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자 갑작스럽게 아시리아를 들어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강대국이 되어버렸거든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살펴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위력적인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이 위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끝내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 보시면 새들이 절대로 날개짓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절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어느 쪽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흩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31장을 보시면 이사야 31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같이 일어나서 시온산을 보호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었을 때요, 먹이를 움켜쥐었을 때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하이에나가 덤벼들지라도 그걸 다 쫓아버리면서 절대로 먹이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나아갈 때요, 다른 것들이 채가려고 할 때 아시리아 왕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강대한 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아시리아 왕이 선포하기를 어떤 새도 날개짓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이지도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리고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서 구원할 것이라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세상의 말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바로 여기 속에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왜 이렇게 세상이 강대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지키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의지처이며 유일한 신뢰하실 분이며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세상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답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미 31장 32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요 세상이 꼼짝 못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생사화복의 주.

0: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미 바쳤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시면요, 그 믿음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이 세상의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 가슴속에 새긴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되시나라고 고백하는 것,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도 생명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한 가지, 히스기야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침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히스기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한번 고백을 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16절과 그 다음에 20절 21절, 자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드디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백, 이 기도가 어디로 나가는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기대하고 계시는 것,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네가 기도하였도다,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만이 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된다는 것을 네가 고백하며 나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 이제 아시리아 왕의 입에 갈고리를 채워서 내가 그곳 땅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죽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담대하게 천하만국의 하나님 주 여호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창원극동방송 직원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1: 사람들이 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그 순간순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교회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사익자들에게도 우리 극동방송 가면 참 우리보다 더 목회자보다 더 신실하게 운영을 섬기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 못하신 분들은 극동방송 꼭 들으라고 안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그때 참 감사하다. 이 방송이란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닫힌 문 마음도 열고 들어갈 수 있구나, 제가 큰 깨달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소망의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소망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제가 현장 목회를 하니까 그 교우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현장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또 우리 소망교회 청취자들, 또 이렇게 소망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 제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회 아무리 바빠도 소망의 기도는 이제까지 잘리지 않는 이상 내가 끝까지 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20여 년을 해오는 게 제게 큰 유익이 있고, 또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목사가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우리 침례교 목사로서, 우리 침례교는 또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순수 복음 방송이 계속 유지되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

0: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 전파 선교사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방송국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들의 동력들이 더 있을 때 또 그런 걸 통해 양질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정말 순수 복음 방송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1: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로 출발합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호산나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0019 로이님께서 샬롬 9월이네요. 좋은 소식 전합니다. 대학교 1학년 자녀 학생 추천으로 이 학기 과대를 맡았다고. 나서기 좋아하고 끼가 다분합니다. 교회에서 찬양, 베이스 기타 섬기고 방송부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간식값이 꽤 나가겠죠? 인맥 관리용 당당 파워로 첫날 마무리합니다. 어이 과대 이거 쉽지 않은데 옆에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540님 우리 센터장님들 한솔교육 44주년 됐다네요. 10년 다니면 금 한 돈 준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이 10년 되셔서 금 한 돈 본사에서 받으셨습니다. 금 한 돈. 요즘 금값도 비싸다고 하는데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은혜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 되겠고 신청하실 찬양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네, 오늘 못 띄워드리면 내일 이 시간에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은혜 충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코인 찬양방 달려갑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 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첫 번째 찬양부터 만나봐야겠죠. 오늘 가장 먼저 들어볼 찬양은 우리 9618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 다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374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세대 차이 아니고 지역 차이로 인해 지역 차이 이슈로 인해 제가 몰랐던 손영진의 내 입술의 말과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9507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앞서 설거지하면서 듣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일부 때였으니까 아마 설거지가 끝나셨겠죠. 하지만 우리 기쁨으로 신청하신 찬양 띄워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 월십의 실로암 달려갑니다.

6206님, 퇴근했는데 찬양 때문에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아, 요찬양, 또 Fear Worship의 찬양을 보내주셨어요. 요찬양, 지금 Fear Worship의 찬양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찬양은 내일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서 우리 3743님의 신청 찬양이었죠. 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찬양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아, 제 탓이로소이다. 아닙니다. 제가 탓이에요. 예. 아, 요 찬양 제가 내일 한번 나의 입술의 말과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찬양방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부산 유정우님께서 신청해 주신 십자가 그 사랑 함께합니다.

0: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곡의 찬양을 만나봤습니다. 스트레스 대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셨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듣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더 기쁨 가득한 시간이 되니까요. 고인 찬양방 다음 주 화요일에도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를 잘 파악하셨네요. 실로암 찬양에 가족들 저녁을 못 먹고 있어요. 이제 드셔도 됩니다. 예, 끝났어요. 자, 김경민 PD님 실로암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인데 실로암 키링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퇴근길 신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라고 609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언제든 선물은 환영입니다.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아, 그리고 앞서 제가 찬양 잘못 드렸더니 이거 아닙니다. 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입니다. 어떻게? 라고 2850님께서. 제가 내일 꼭 유찬양 3743님 제가 내일 꼭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2534님의 찬양, 뭐 9507님, 2053님 많은 분들이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못 띄워드린 찬양 내일과 또 이번 주까지 해서 꼭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 묵상 함께합니다.
1: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 9월 1일 화요일 묵상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과는 그가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시절이던 1973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회 집회에서 처음 만나 기도해 준 후 50여 년 동안 신앙의 동역자로 또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79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추진에 대해 이를 막으려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1차 회담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주일인 그 다음날 미국 대사관저에 한국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카터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 제게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1차 회담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 박 대통령에 대한 덕담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의견을 묻는 카터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을 전도해달라고 부탁했죠. 후에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궁금해하는 박 대통령에게도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전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임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의 주둔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가 발표됐고 카터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차 안에서 약속대로 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듣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의 인생 메모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앞서 0720님께서 주가 일하시는 신청곡 들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오늘따라 자꾸만 눈물이 나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은혜롭고 벅찬 감동입니다. 라고 우리 또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집으로 가는 길 묵상에 이어 키즈벤처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 안내드리자면 내일 이 시간에는 누가의 처방전이 예정이 되어 있죠. 내일은 치과 전문의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궁금한 내용들 댓글로 문자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또 궁금한 사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그 치아 착색과 이갈이, 밤에 이를 가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궁금한 사항들 문자 댓글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앞서 6864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겸손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장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방탕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방왕 고레스 대왕이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이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다, 성전 건축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이들이 감사하게도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포로민으로 있다가 귀환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런 상황에서 그들도 살고자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좀 더 안정하게 하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고 열심을 내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들의 삶은 훨씬 더 황폐했습니다. 게다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이슬이 내려야 모든 작물들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산물들이 제대로 소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한재, 가뭄으로 생기는 재앙을 한재라고 하는데 가뭄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짐승도 기르기 어렵고 사람도 손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 거예요. 그러자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삶이 갈수록 황폐해지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한재가 들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제대로 무슨 작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이 나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에게는 일상을 살아가는 생필품이 여기서 나오고 연료가 여기서 나오고 화장품이 나오고 의약품이 나오는 나무들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맺혀지지 않는 이유를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그들을 두고 19절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삶이 황폐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를 만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화시키고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니까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무엇으로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몸으로 말씀을 읽고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몸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은총에서도 똑같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들이닥치고 곰핍이 가난이 군인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게으르게 쓰는 사람치고 풍족한 양식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몸을 자꾸 편하게 하면 편하게 할수록 내 몸은 내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천사처럼 대접하면 후일에 내 몸이 나를 마귀처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이 되니까 더더욱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가지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이 내 친구가 되고 내 몸을 가지고 눈을 떠서 열심히 일하면 족한 양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천사처럼 대접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천사를 나타내면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 천사 앞에 절절매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내 몸을 보면서 내 몸을 천사처럼 자꾸 대해서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면 후일에 내 몸이 내 영혼을 눈물 흘리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 에스고 그리고 삼손입니다. 삼손은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을 창녀인 들릴라에게 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리지요. 빼버리고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략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삼손의 일평생을 살펴보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기 몸을 허랑방탕한데 천사처럼 써다가 인생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마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성전으로 서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두 번째는 내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정을 잘 믿음으로 세워서 복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리고 그의 친척들도 불러모으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모아서 가정에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불러모으고 가까운 이 친척들까지 다 불러모아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바로 성전이 된 가정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가정.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세속화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상담하는 글을 보니까 언제 자녀들의 양육이 잘 안 되냐 보니까 부모님들이 물질에 욕심을 많이 낼 때 자녀들이 잘 양육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서울에는 집값이 그냥 폭등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을 때 A 동네에서 한 3년 살고 B 동네에서 3년 살고 C 동네에서 3년 살고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사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애들 뭐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옮길 때마다 집값이 뜨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어릴 때 친구가 필요한데 학교 친구, 교회 친구 어울릴 시간이 없나 좀 친해질 만하면 이사를 가고 오직 돈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인성과 품성과 영성이 없이 돈만 물려주면 자녀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성경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은 신앙의 명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쓰임받는 가정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성적으로 방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불러모아놓고 천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하면 되겠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아들이 겁을 내겠습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든지 쉽게 가볍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98세 되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 영광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고 그녀도 세상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영광된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집안은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천사처럼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사랑하는 자를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혹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는 위대한 성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면 천사처럼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들을 매를 들고 채찍질 하신다. 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네. 이 징계는 우리말로 하면 혹독한 훈련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징계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킨 사람들은 쓰임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해놓고 25년 동안 연단을 시켜요. 믿음의 족장들이 다 그래요.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무려 80년을 연단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 혹독한 훈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말은 하지 않는데 눈에서 눈물 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을 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저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이런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구나.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징계를 피하고 채찍질을 피하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뭐 저는 저 개인의 목회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눈물의 세월만큼 하나님의 기쁨의 세월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녀를 천사처럼 대합니까? 후일에 어떻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가 하나님의 성막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인정사정 동정 없이 애를 독립적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십니다 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인지라 인정도 있고 동정도 있고 그리고 사정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예전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소파도 없는데 지금은 다 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겨 불쌍하다고 한 번씩 텔레비전을 봐라 그래. 내가 누구한테 감독을 받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해. 소파에 딱 앉으면 엉덩이만 편하지 등은 편하면 안 된대요. 허리를 꼿꼿하게 앉아있도록 합니다. 누우려고 하면 아내의 눈치가 보여.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누워요. 결혼한 지 40년 내내 40년 동안 훈련이 돼서 그래요. 이거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애들이 텔레비전을 좀 많이 보니까 집사람이 한 번은 팔아버리고 한 번은 교회 갖다 놨어요. 그리고 소파도 있었는데 그 소파도 교회 갖다 놔버리더라고. 왜냐하면 애들이 소파에 들어 누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혼을 내요. 소파는 앉으라고 있는 것이지 누우라고 있는 곳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 거룩한 성전이고 도서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하면 큐티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거 쫙 공부해요. 가정 분위기라는 게 참 무섭더만요. 그렇게 저도 한 40년 딱 훈련되고 나니까 소파에 앉아도 좀처럼 드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어도 꼭 봐야 되겠다 싶은 거 보지 잘 안 봐요. 근데 조금만 더 보고 있으면 또 뭐라 뭐라 해서 그래도 저것도 팔까 갔다 교회 갔다 날까 하니까 그 말을 안 하더라고. 분위기가 영 서늘한데.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가정의 분위기는 어머니가 만듭니다. 어머니가 깨어

기도하자면 대체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깨어서 말씀 읽자고 하면 말씀을 읽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교회로 만들면 그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어머니가 그 가정을 도서관처럼 만들면 도서관이 됩니다. 어머니가 시장통으로 만들면 가정은 시장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고넬료 가정처럼 사무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물려주는 그런 가정, 정말 가정이 성전으로 물려주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사실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매일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이게 바로 성전과 같은 교회입니다. 왜 마음을 같이하여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 철학적 그리고 사고방식으로 모이면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 잔치와 같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으로 또 수요일로 금요일로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참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하고 같아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에 혈류 근원이 말란 것처럼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안식이고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예배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신령한 힘을 주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힘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받게 되는 겁니다. 삶을 사는데 나약하다, 허약하다, 답답하다, 자주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럽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영혼에 기도 소리가 늘 울려 퍼지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가 또 그리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을 천사처럼 대접하면 후일날 교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부교역자들을 천사처럼 대접하면 후일에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교인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대충대충 여러분 몸 편한 대로 여러분 일상 편한 대로 막 그렇게 하세요. 막 그래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계속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인정사정 동정을 다 헤아려주는 게 진짜 좋은 목회자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 식구들 아유 구역장님이 이번 주는 빠져요. 뭐 비도 오고 이번 주는 바람 불고 이번 주는 뭐 오는 사람도 적고 하는데 뭐 이번 주는 뭐 그 구역장님 아빠에 저것밖에 없는데 그냥 커피나 먹고 놀아요. 그리고 구역장님 막 그리 합시다. 아이고 뭐 안 오는 사람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하면 구역장님을 오래 기억할까요? 그때 그 시간에 야 우리 구역장님 참 천사 같아 해놓고 한참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저 구역장님 있을 때 구역 예배 드린 기억이 별로 없다 이리 이야기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주일날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늘 뭐 날씨도 안 좋은데 뭐 다른 전도회 보니까 지난주 안 했대요. 이번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안 하게 해주면 그 전도회 회원들을 천사처럼 대접해주면 오랫동안 전도회 회장님이 기억을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하면서 아무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

0: 그다음에 유순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뭐 교인들이 막 그 힘들다 어렵다 하면 그냥 속으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놔둬요.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앞으로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어제도 파워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한 25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죠.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8시 10분까지 끝까지 했습니다. 왜 끝까지 했을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3강이 4강이 넘어가면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인들도 보면 그만했으면 눈도 보여요. 그런 말도 해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교회를 성전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수 아시죠? 생수. 생수는 있는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마트에 가면 500원밖에 안 해요. 좀 괜찮은 식당 가면 1000원 하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가면 똑같은 제품인데 3000원 합니다. 그러다가 저가 비행기 타면 더 비싸자는 거예요. 똑같은 생수인데 있는 자리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내가 술 먹는 술꾼들 사이에 앉아 있어 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술 먹는 사람들과 놀아주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배우는 데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하고 성경 공부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보십시다. 내 몸을 정말 아름답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평생 배우는데 존재 가치가 내게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 집회합니다. 성령 집회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 존재 가치는 내 몸이 하늘과 연결되는 신령한 은혜 받는 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에게. 내 몸이 성전이 되고 내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의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게 환절기를 지나고 또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옷을 옷장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맞습니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건강 팁이 나만의 어떤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아, 우선 저도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건강 장수하는 그 연구소에 이제 군함에서 연구사에 있었잖아요.
0: 네.
1: 그 저도 꽤 그 원리적으로는 지금 오래 살려면 어떻게 좋으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상식을 알더라도 실천하려면 어려운 게
0: 네.
1: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약재나 건강식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한국은 이게 다 충분한 거예요.
0: 아.
1: 뭘 사고픈 거 찾기만 하면 다 있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일한 것만큼 그 돈 가지고 살려면 뭐 부담 없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환절기마다 약간 좀 병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 절기에 맞게끔 이제 견뎌내다가 환절기 될 때 주의하지 않다 보면
0: 맞아요.
1: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챙겨 먹는 게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가방에는 다양한 자기 몸에 맞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10년 다 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와서 한 몇 년 지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남들이 먹는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먹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오늘 산 오메가3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멀티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0: 네.
1: 이제 섭생해서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 보충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은 제가 챙겨서 먹는 거죠.
0: 오늘 예고편을 아주 확실히 주셨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건강식품에 대한 오늘의 내 돈 내 산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오메가3 3개월분에 57,900원이 결제됐습니다. 오메가3 그리고 멀티비타민 다양한 얘기를 앞서 해주시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이 오메가3예요.
1: 네.
0: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도 오메가3라고
1: 네.
0: 하면은 이게 전달이 잘 될까요?
1: 아, 잘 모르죠. 우선 북한 주민들 자체

0: TV가 건강 상식이 부족해요. 한국은 TV 채널이 많은 곳 중에 건강 채널 엄청 많다 보니까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누구나 의사하고 누구나 박사야. 상식이 엄청 많아요.
1: 네.
0: 근데 오메가3 하면 우리가 지금 기름 종류 중에도 보면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1: 네.
0: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몸에 그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이게 끼다 보니까 혈관이 인체 노화가 되는데
1: 네.
0: 근데 불포화지방산 하면 보통 식물성 지방산 혹은 우리 그 물고기의 오류에 있는 그 물고기 오류에서 나오는 기름들 그것들은 정말 이제 불포화지방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름산 중에는 리놀렌산, 올레인산, 뭐 리놀산 여러 가지가 많아요.
1: 그러니까 네.
0: 그 통합에서 그런 것들을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에 좋은 기름을 우리가 오메가3 해가지고 통칭해서 이제 말한단 말이죠. 참 이게 한국에서 저는 와서 지금 그걸 떨구지 않고 먹습니다.
1: 이게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0: 아,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도
1: 네.
0: 전번에 이제 그 검진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62가 되는데 근데 나이가 60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그때 의사분 하시는 말씀이 혈액 건강이 지금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다 여기 기인되는 거예요. 건강 음식을 먹을 때
1: 네.
0: 주위에 잘 먹고 이런 좋은 기능성 식품을 먹으면 기름이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손나 만지면 항상 따끈따끈한 게 이게 혈액이 잘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온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항상.
1: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앞서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방에 자기에게 맞는
0: 네.
1: 영양제들을 많이 챙기고
0: 그렇죠,
1: 다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저도 비타민C가 항상 제.
0: 그렇죠. 맞습니다.
1: 서랍에 있는데,
0: 네.
1: 그리고 유산균.
0: 네.
1: 다양하죠.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영양제라는 이 개념 자체도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자체가 사실 생소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와
1: 네.
0: 북한에서 생하는 영양제가 달라요. 북한 영양제는 뭐냐면, 일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영양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음식은 충분히 먹는데 그 충분히 먹는 음식 속에 혹시 건강에 나쁜 게 있을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그렇죠.
0: 우리 먹는 거는 영양제보다도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이고 북한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음식에 섭취할 이런 일반 보통의 영양제 하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혼합되는 뭐 콩가루라든가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 영양제 가루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 기능성과 관련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직 그저 평시 잘 못 먹으니까
1: 네.
0: 먹는 것 대신에 보충제로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1: 그러니까 북한 주민분들은 뭔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0: 그렇죠.
1: 필수 영양 성분들을 영양제라고 얘기하고
0: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다르죠.
1: 저희는 보조적으로 더 건강해질
0: 건강 기능식품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이 자체는 비타민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미량원소 이제 필수 미량원소 이런 것들은
1: 네.
0: 일반 식품 많이 좋은 거 먹더라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게 우리가 아이오니드가 있고 각종 여러 이제 불소가 들어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영양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북한에서 말한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죠.
1: 그러면은 여기서 대표님이 처음 정착해서 살았을 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이 돈이 좀 제 생각에는 저였으면은 돈이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또 한쪽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공부해서 알잖아요. 생물학
1: 네.
0: 분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여기서 또 건강기능사 자격을 또 땄어요. 건강관리사 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따면서 공부를 더 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 관련된 게 북한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나게
1: 네.
0: 교육을 주는지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차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이 왜 40대부터는 그렇게 몸에 꼬박꼬박 좋은 것들 챙기냐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혈관 자체가 사람의 노화에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관리하는데 엄청 이제 사람들 많이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1: 네.
0: 오메가3 같은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예, 건강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야,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사먹어야 될 거 맞구나 하는 거 생각했죠.
1: 근데 이것도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사실 생소한 개념이라서
0: 그렇죠.
1: 가격 측면에서 그러면은

0: 굉장히 비싼 거 아닐까? 비싸지 않을까?
1: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산 것도 마찬가지인 게
0: 네.
1: 오메가3를 그 파는 거 있잖아요. 난 분기 한 번씩 사요. 근데 분기 한 번씩 사는데 3개월분 사잖아요. 그러면 한 통에 30알이면 한 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석 달분을 샀어요. 그러다 보면 5만 7천 원 정도면 한 달분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원이면 그래야 극성에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그렇죠. 반 맞아요. 많아야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일하면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한 시간이 돼서 한 달 동안에 내 혈관을 좋게 하는 약을 먹는다 할 때는 아무런 부담도 안 돼요. 근데 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북한에서 이 약을 한 달 동안 것을 판다고 하면 한 달 울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대비로 태어나면 내가 한국에서 사는 한 시간이 북한 주민 한 달 동안 사는 것보다 나는 더 가치 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0: 근데 저희가 항상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1: 네.
0: 이게 아유 어떻게 그래? 이게 뭐 일을 하기까지 그 자리를 얻기까지 그 한 시간을 일하기까지 채워지는 조건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2027년부터는 한 시간에 최소 1,700원으로
1: 그렇지, 또 올랐죠. 그러니까.
0: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1,700원 한 시간을 일했을 때 1,700원을 주지 않으면 그 업장이 그 매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어디든 지원을 해도 사실은 지금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1: 네.
0: 몇 시간 일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일했을 때
1: 그렇죠.
0: 나의 한 달에 오메가3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대단하죠. 그게 사실 범위. 그러니까 와. 부담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우리가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0: 네.
1: 내 돈에 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0: 그래서 오늘도 이 내 돈에 산을 또 준비해 주시면서 특별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시면서 네.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0: 아멘. 아멘.
1: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0: 네.
1: 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혼에 우리가 생명을 부어주는 예,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육체적으로서는 영양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더 깨닫으면 자기의 몸과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지혜가 생기고요. 참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 항상 진리가 있는 이유가 이 말씀만 우리가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0: 네.
1: 그 양식이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 가치보다 더 정말 활력이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된다 이렇게
0: 아멘.
1: 생각하거든요.
0: 저희가 오메가3 뭐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그보다 정말 비할 바 없는 건강 식품이 말씀이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게 몸이 더 건강해지는 주님의 은혜까지 구하면서 북녘에 있는 주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당장 오메가3를 보내드릴 순 없지만 그보다 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미량 마마클럽 기도회 9월 2일 수요일 미량교회,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3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 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이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536번님께서 희주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잠시 뒤에 함께 듣도록 하고요. 9801번님께서는 아이들이랑 밤산책 나오셨다고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신기해할 것 같아요. 찬양 신청 기프티드의 나는 보기 원하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아, 그리고 6118번님께서 저장미꽃 위에 있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게 다양한 신청 찬양 모두 띄워드리고 싶지만 지금 나는 세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곳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게요. 감사를 선택하기.

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다음은 여러분의 신청 찬양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6757번님께서 저는 올해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손녀딸 200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그리고 9572번님께서도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리며 이 시간 귀한 찬양 함께 들을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줄을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기도와 또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갑판 아래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소리는 배의 화물로 선적된 대포 때문에 나는 소리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대포를 묶어둔 밧줄이 풀렸고 대포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벽에 부딪히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부터 선원들은 폭풍보다는 대포를 고정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배를 파괴하는 것은 외부의 폭풍이 아니라 내부에서 불려다니는 대포이기 때문이었지요. 프랑스 작가 빅톨 위그가 쓴 93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소개해드렸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다 보면 문제의 답을 찾기보다는 불편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지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지혜로운 답과 평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SNS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시물이 뭘까요? 오운완입니다. 오늘 운동 완료란 뜻이죠. 헬스장 거울 앞 인증샷, 러닝 기록 캡처, 오늘 마신 아메리카노까지 뭐든 하고 나면 인증부터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서글픕니다. 나 혼자 뭘 해도 충분해하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아야 안심합니다. 예수님은 오래전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시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곡입니다. 어노인팅에 손잡고 함께 가세 띄워드립니다.

진짜 신앙은 인증샷을 찍을 수 없습니다. 인증할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다니엘도 하나님의 응답을 인증샷으로 찍을 수는 없었지만 한나도 응답을 받았고 다니엘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조수아의 그 이름, 비틴스의 나는 주만 높이 띄워드립니다.

오늘 내 삶을 SNS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보여줍시다. 사람들에게 받는 인증보다 하나님께 받는 인증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여주길 원하시니까요. 끝곡으로 예람워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지승진 조수진의 완전한 사랑 띄워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밤 되세요.

출애굽기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짜서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은 열폭의 천으로 만들어라. 이 일은 숙련된 장인이 맡아야 한다. 열폭의 천은 각각 길이 12.6m, 너비 1.8m로 하되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고 나머지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이 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하여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라.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0: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어라. 전 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로 하되 전 다섯 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여섯 폭도 그렇게 연결하여라. 여섯 번째 폭은 반으로 접어 성막 앞쪽으로 걸치게 하여라.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맞물릴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청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것을 양쪽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하여라. 여분으로 남은 천막의 반폭은 성막의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에서 양쪽으로 45cm씩 남은 부분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 성막을 덮게 하여라. 마지막으로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덮개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 널판으로 성막의 뼈대를 세워라. 각 널판은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촉고지 두 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라.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어라.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와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두 개씩 달려있는 촉고지를 꽂을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어라.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 만들고 성막 뒤쪽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을 추가로 두 개 더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두 겹이 되게 하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추도록 하여라. 널판이 8개이고 각 널판에 밑받침이 두 개씩 있어 은 밑받침이 16개가 된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5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5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5개를 만들어라.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 널판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그런 다음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도안대로 성막을 세워라. 정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숙련된 장인을 시켜 휘장에 그룹 천사 문양을 짜넣게 하여라. 그 휘장을 금 갈고리에 걸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에 드리워라. 네 기둥에는 금을 입히고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그 기둥들을 세워라.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드리우고 나서 휘장 안쪽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줄 것이다. 속죄판으로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를 덮어라. 상과 등잔대는 휘장 바깥쪽에 놓되 등잔대는 성막 남쪽에 놓고 상은 맞은편 북쪽에 놓아라. 성막 문을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 막의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 수 있게 금 갈고리도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 데 쓸 밑받침 5개는 청동으로 조조하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6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주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합니다. 어제 다 써버린 것 같아도 오늘 다시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9월의 첫날 밤 그 새로움을 기다리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0: Jesus.
1: 첫 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이 오늘 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런 고백은 상황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매일 아침 다시 채워진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형편은 어제 그대로여도 나를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오늘 아침 새것, 완전 새것이라는 것. 어제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셨더라도 오늘은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월의 첫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늘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은 새롭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돌아서지 않으리, 딤르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윌러브의 난 예수의 날 빛이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키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y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나갈 곡 중에 오벳의 아빠의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벳 그 두 부부죠. 이 팀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지만 이 곡을 쓴 윤주 자매가 쓴 피드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쓰신 곡이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남투병을 하시는 동안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답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평생 찬양을 유난히 좋아하셨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급하게 써 내려간 곡이다라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곡은 맞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들으면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벳과 조찬미가 함께한 아빠의 노래,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그리고 조준모의 그분 거기 계시리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that you can stand. For your life is in.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로스는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이며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태생으로 수영 선수이며 가스펠 싱어입니다. 3살부터 시작한 수영은 발굴의 실력을 발휘해서 스웨덴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요.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자신의 수영 솜씨를 유감 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요. 다리도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절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녀가 물에 친숙하다는 걸 알고 어려서부터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은 천성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긴 호흡의 노래도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화사한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애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주 행복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장애는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팔이 있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요. 사실 쉽게 낙심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요. 역경 가운데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레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나의 찬미.
1: 감사합니다.

0: 바리톤 이승왕의 그래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레나 마리아의 나의 찬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가스펠 싱어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아, 나라면 정말 저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레나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저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알았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편 72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슴에 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찬양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나 마리아의 모습에 반한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결혼 반지를 실에 꿰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아름답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레나 마리아의 찬양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레나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And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this concert and God bless you.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소풍 같은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특별한 추위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부부들이 꼽는 결혼 생활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너무 다른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연애 시절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발견될 때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인정과 격려, 칭찬을 사랑이라 느끼는 반면 여성은 관심과 배려를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남편과 아내는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만의 사랑은 느로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슈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명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코디 카네스의 Found Foundation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휘트니 휴스턴과 세시 와이너스의 Count on M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써니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에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 어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 이 부, 명예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가족이나 학업에 대한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참된 행복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따라가야 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광야든지 또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든지 평탄한 푸른 초장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뭔가 빛나지도 않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저 영원한 생명의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내 곁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삶이 참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끄시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도 FM과 또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은혜의 복음과 함께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깨어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였다가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보도 내용을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책은 공포의 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기만 하면 죽어야 하고 읽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책이 성경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북한의 통치자들, 당간부들, 또 보위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두려워할까요? 왜 주민들이 성경을 읽거나 보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많은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사회에서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죽이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격리시키고 억압하고 통제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북한의 통치자들이 그대로 베껴서 모방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 책이라든가 김일성의 일대기라든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일반 주민들은 그 사실도 잘 모르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 특별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특별히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인간의 위치를 수령과의 관계와 충성에서 규정하고 체제에 대한 사상적 일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획일적이고 유일적인 지도체계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0: 섬기도록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되며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과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실천해야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어떻게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갈 거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스스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규정할 수 없고, 통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리더들이 성경 안에서 북한의 통치 이념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으로 김일성과 김부자를 등갑시켜서 북한 주민들이 그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리더들, 특별히 김일성 3대 세습을 거쳐 내려오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특권층들은 일반 주민들이 성경을 대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분들이 억압과 통제와 감시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진짜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인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쉽게 무너지고 그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북한 주민들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보고 진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북한 사회에도 또 북한 땅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여기에서 수천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고 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북한 지도부의 거짓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석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간이 매점, 어떤 걸 말할까요? 요즘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 같은 의미일까요?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운영하도록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대체로 편리하다는 반응이고 점점 이 간이 매점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각 도를 넘어가는 길목에도 간이 매점이 설치되면서 물자 이동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에서 개인의 소매 활동까지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늘어나서 네.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0: 네, 간이 매점 어떤 형태인가요?
2: 네, 간이 매점은 행정상으로 편리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전적으로 개인이 맡아서 합니다.
0: 네.
2: 시장 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매대를 사서 시장관리소에 정해진 장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0: 네.
2: 간이 매점도 역시 개인이 돈을 들여서 매장 공간을 확보한 뒤에 편리봉사관리소에 세금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영업하는 구조입니다.
0: 네, 데일리 NK가 전한 소식이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8월 31일 데일리 NK

0: 이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1: 네.
0: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자주 찾고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예. 간이 매점을 그래도 내려면 돈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0: 네, 간이 매점을 내는데 돈이 들죠.
1: 네.
0: 매점 공간의 가격은 위치 또 유동 인구 등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회령시의 경우를 든다면 간이 매대 운영자가 편의봉사관리소에 세금격으로 하루에 북한 돈 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1: 꽤 많은 비용이긴 한데. 그렇죠?
0: 예, 네.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3천 원 정도라고
1: 그러니까요.
0: 생각하면 10배를 하루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1: 그래도 이런 간이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0: 예, 판매 품목은 운영자가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예.
0: 기본적으로 술, 담배, 당과류, 채소 등이 간이 매점의 주요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반응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0: 예,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1: 네.
0: 예, 집과 가까운 간이 매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1: 예.
0: 특히 시장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간이 매점은 크기가 크지 않고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나 양도 적지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1: 네.
0: 합니다.
1: 지금 이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 거죠?
0: 그렇습니다.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데요.
1: 네.
0: 간이 매점이 주거 지역에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설치되어서 통행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1: 예.
0: 이런 간이 매점은 주거 지역하고 좀 다르게요.
1: 네.
0: 일반 소비재 외에도 유류 같은 기름류 같은 특산 품목까지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보위기관 산하의 10호 초소 주변에도 간이 매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10호 초소는 한 도에서 다른 도로 넘어가는 주요 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검소입니다.
1: 예.
0: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데요. 예, 이렇게 10호 초소 주변의 간이 매점에서는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나 간단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까지 취급하는데 국영 연유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한번 정리하면서 분석해 주시지요.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한마디로 편의점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이 이루어진 곳에서 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상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 사회에서 유통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전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골목골목에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유통이 공급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1: 예.
0: 유통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편의봉사관리소 관리 아래에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대고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편의봉사소 통제를 두는 것이 이 관건입니다.
1: 네.
0: 이것은 법적 보장이나 안전성 보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통제가 간이 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장마당은 생존을 위해서 너도 나도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근데 간이 매점은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영업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1: 네.
0: 입지 선정에서부터 품목까지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1: 네.
0: 시장 기능이 북한의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는 모양새라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북한에도 이제 시장 경제 기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매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선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편의봉사소를 통해 간이 매점을

0: 통지하고 있는데 편의봉사소가 간이 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사회가 인민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게 하시고 국가는 인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오늘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라보기 함께 해주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과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 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뉴욕타임스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배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고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 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 약 160만 원의 소개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수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도 했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

0: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000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 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8.8% 증가했습니다. 한일 간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 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 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

0: 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 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 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턴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9917 성도님 반갑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처음 들으셨대요. 문득 잠에서 깨서 틀어놨던 집에 울려 퍼지고 있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잠잠히 방송을 듣고 있으니 북녘당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방송이네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녘에 주님을 알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지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성경 속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네 가지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얻게 되는 양식이 아닌 일을 통해 얻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몸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듯 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고 이 양식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성도의 교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동역자들과의 교제가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로 함께 할까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주기도문 찬양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없는 연주 찬송으로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량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북한어 성경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의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어서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웜브랜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줬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에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쥐떼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격노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이제 3, 4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타시고 아이와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마주했던 인천공항, 그리고 또 예쁜 꽃들에 대한 꽃내음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리로 오셔봅니다. 김현옥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이제는 정말 자매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가운데 우리 지금 북한 고향 땅에 있는 가족분들도, 특별히 어머님도, 또 이웃들이 있으시다면, 또 중국에서도 알고 지냈던 이웃분들도 들으시고 함께 그 은혜를, 이곳에서 너무나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꼭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사실 들어보고 싶어요. 3개월 차시잖아요. 예. 이제 하나원을 나오시고 나서 사회 정착 3개월 차신데 지금 신분증 있으시죠, 선생님?
0: 예, 있습니다.
1: 어떠셨어요? 신분증 딱 손바닥보다 작은 그 카드 하나를 받으셨을 때.
0: 예, 그 수많은 우리 북향민들이 네. 솔직히 그 신분증을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감회 깊었죠. 이제 중국 땅에서 북한에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거기서는 뭐 솔직히 그게 큰 정말 우리의 그 자유를 맛보게 한 그런 신분증은 아니었지만 중국 땅에 와서는 10여 년을 우리가 신분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정말 이 신분증이라는 걸 딱 받아주는 순간 정말 그 기쁨이라는 건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자유의 땅에서 이제 내가 이제 신분이 당당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예 자신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1: 신분증을 어디 한번 보여주시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많은 데서 신분증을 이제 내드리고
1: 네.
0: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그게 필요한
1: 맞아요.
0: 거고 예 이제 학원을 다니려도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신분을 다 확인하시고 그 어디 가나 지금 이제 신분증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
1: 가장 처음 사용하셨을 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0: 이제 한국에 정착하면서 저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졸업하시고 나오셔서 배정받는 집안에 보면은 거의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우기 위한 돈도 따로 나오고 사러 가셔야 되고 이것저것 사실 것도 다 사셔야 되고
0: 예.
1: 그리고 또 살림 그렇게 채우고 사회 경험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너무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도 안 되고 이제 언어를 하나 들어도
1: 네.
0: 문자가 와도 이게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진짜 모릅니다.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1: 휴대폰 사셨어요?
0: 예. 휴대폰이 다 있고 지금 오자마자 휴대폰은 다 구입하죠. 대부분.
1: 하나원 졸업하시자마자.
0: 예, 그렇죠.
1: 이곳저곳에서 또 문자. 북한에선 통보문이라고 하죠.
0: 예.
1: 문자도 많이 받으셨어요?
0: 예. 이제 주민등록이나 뭐 이제 관리소 같은 데서 이제 문자가 오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대화하잖아요.
1: 네.
0: 이게 그 더우미 선생님이랑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은 처음에 어떻게 발을 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 맞아요. 이게 정착하실 때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0: 그렇죠.
1: 행정 용어들이 참 전문 용어다 보니까
0: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저희는 정말 중국에서
1: 네.
0: 그냥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남편이 벌어다 주면 먹고 진짜 그런 걸 하나도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1: 그쵸.
0: 저희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그 이제 마음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1: 네.
0: 정말 한 가지 하는 게 모는 게 다 스트레스예요.
1: 근데 또 도움을 청할 때 옆에 정착 도우미도 1대1로
0: 예.
1: 같이 계시고 교회에서도

0: 또 도움을
1: 그렇죠.
0: 요청하시면 많이도 도와주시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거 정말 제 며칠간에도 중요, 아휴, 너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0: 왜냐하면 이곳에 먼저 온 우리 북향민 분이라고 하셨는데,
1: 예.
0: 먼저 온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먼저 걸어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너무 감사하죠. 예.
0: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언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매님이 양강도가 고향이시잖아요.
1: 예.
0: 처음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뵀을 때, 좀 놀랐어요.
1: 아, 예.
0: 왜냐면 양강도에서 오신 분들의 사투리가
1: 당연하죠.
0: 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1: 심하죠.
0: 강하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말도 엄청 빠르시고,
1: 예.
0: 이 높낮, 제가 사실 잘못 알아들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정말 이 순도 100%의 사투리를 경험하면, 선생님께서는 정착 3개월 차밖에 안 되셨는데, 거의 양강도 사투리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양강도 분들은 양강도 분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저를 택하시고 정말 그 땅에서 그 가장 언어로 살지 않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땅에서 살 때.
0: 아, 북한 땅에서도 사투리를 잘안 쓰셨어요.
1: 아버님은 이제 황해도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또 이제 황해도에 있는 분을 꼬셔가지고 아빠가 지금 가시다라니까 아주 정말 그 언어 때문에 이제 장사 같은 거 나가면은 아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0: 소외감
1: 예, 완전히
0: 느끼시고.
1: 우리 양강도는 날강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박한 거죠. 힘들죠. 예,
0: 네.
1: 그렇게 제가 힘들었거든요. 언어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언어가 거쳐앉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0: 선생님, 그럼 지금 황해도 말씨가 더 크신 거예요?
1: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0: 아무래도 개성분들이 또 서울 말씨랑 가장 가깝고,
1: 맞습니다. 저희들이
0: 네.
1: 이제 개성 그 저기 도끼 사건 때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 무리 배치된 분들이 같이 있는 광산이어서 예. 그러다 나니까 저희 언어가 아주
0: 네.
1: 참 그런 데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 과정이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각성만 하면은 이제 제가 이런 것들도 많이 거쳐주는 안 좋지만 예,
0: 언어들이
1: 거기에 대해서 국어 뭐라
0: 말하기
1: 예, 말하기
0: 스피치.
1: 예, 그거를 계속 이제 자체 연습도 하고
0: 네.
1: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0: 그쵸.
1: 저희 북한민들의 그 이제 예, 서울 분들과 다른 그이 언어법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잘안 돼, 안
0: 너무
1: 되지만
0: 잘하세요. 지금
1: 아유,
0: 저희 지금
1: 감사합니다.
0: 대화하는데 북한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만큼 어투가 많이 없으셔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얘기를 다루는데 선생님의 그 화법, 그 어투를 들으시고는 물음표를 가지실 법한
1: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0: 언어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1: 아유.
0: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나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으시지만, 저도 그런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원을 졸업하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1: 예.
0: 말하는 법. 왜냐면은, 대화, 이 어투도 문제지만,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이제 높낮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1: 예.
0: 표현법이 정말 다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곳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함께 뭔가 서로 같이 울고 웃고 뭔가를 해내가야 되는데, 다른 언어들 때문에 오는 그 간극도 저희가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아멘, 맞습니다. 제가 딱 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딱 관리소에 내려갔는데 이제 그 이제 얘기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0: 경비
1: 그 이제 네. 하는 분

0: 분이 그럴 바에 그런 거 왜 여기까지 남한에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왜 남한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물건이 조금 이렇게 루실이 돼가지고 딱 이를 물어보러 갔는데 아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 딴에는 이제 한국의 어느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많은 좋은 점들만 이제 머릿속에 네. 환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1: 네.
0: 근데 딱 물건이 상실이 되니까 이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주고 봤는데 응? 막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도 이제 모든 걸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딱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왜 한국에 왔는가 하고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아 얼마나 힘든지
1: 아 근데 그게 참
0: 아, 예.
1: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예.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 경기도 다 여기서도 사실 화법이 다 다르거든요. 뭔가 직설적인 것도 있고 충청도는 돌려 말하기도 하고 한데 분단이 그어진 남과 북은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상처 많이 받으셨겠어요, 거기서.
0: 그렇죠, 당연히. 아, 누가 한국에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1: 직설적으로 물어보셨군요. 예,
0: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루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는데도 그게 진짜 내려 안 가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또 해결을 했지만, 이게 힘든 부분이라구나. 과연 우리 북향민들한테서
1: 네.
0: 저도 정말 조심하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자기만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부딪히는 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에는 이르게 하는데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겠나.
1: 네.
0: 예.
1: 그렇게 오는 그 간극들. 그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과제들을 네. 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거를 내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1: 네.
0: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하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1: 아.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의 정착기 딱 그 3개월의 정착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일화들이 더 궁금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정착 3개월 차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하여 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물을 읽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분은 믿음이 열매 맺었다고 환호하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대로 된 게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뭐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열매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고 있나? 눈앞의 현실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환경 여건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면 내 지금 믿음이 열매 맺을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출발점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나왔다고 믿음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몇 년 다녔다고 그게 믿음의 출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믿음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어 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바라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저 밑줄 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밖 사람들도 바라봄의 유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늘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부작용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작용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론이 학계에 보도됐죠. 그게 바로 노시보 효과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되도록 뇌가 변화된답니다.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 이론이잖아요. 저건 성경에 있는 거다. 교회 밖 학계에 보고된 이론이다. 학계에 보고된 이론인 거예요. 성경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자꾸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대상의 올무가 되려니와. 저건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리고 본인도 그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생살이 두루 섭렵하고 세상 많은 사람 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던 말이 저거예요. 솔로몬도 두려워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거 자꾸 바라보면 내가 그것에 올무가 되고 희생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유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유행 풍조 자꾸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에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하수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환경 여건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좀 수준 높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요 말씀 직전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의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믿음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그야말로 칭송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 리스트를 쫙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봄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 그들을 바라본다고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되고 그런 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내가 녹슨 인생이요, 부패한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바라봐야 내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면 인생살이도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건넜어요. 그런데 바라봄의 대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파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지라.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결과를 천양지차로 만듭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계속 보다가

시급한 겁쟁이들이 됐고 똑같은 골리앗 보면서도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가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처럼 두려움을 안겨주는 환경 여건

0: 이 됐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산상봉사경에 때 배워놓고도 또다시 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구습을 계속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자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북신교회 있어요. 단점만 바라보는 자는 비난하고 흉보기 바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상대방에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 그로 말미암은 장점 그로 말미암은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피스메이커 되잖아요. 뭘 바라보느냐가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피스메이커인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잖아요. 저건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상식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육신대가 그동안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라보는 것도 자신의 분량에 걸맞게끔 해야죠. 소위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제 파악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제 파악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에 걸맞게 우리 신분에 걸맞게 뭐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제 파악은 못해가지고 계속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뒤적이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신분에 걸맞게 따라합시다. 신분에 걸맞게 바라보자. 이제부터 좀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존재에 걸맞게 좀 살아가세요. 그래서 깔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믿음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지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동안 지치고 허우적거렸을 때 잘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엉뚱한 것 바라봤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깔아지고 시험이 들었을 때 잘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분모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엉뚱한 것 바라봤을 때 아 이것을 수백 년 전에 깔뱅이 알고 고백한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려면 의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는 믿음을 호흡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하박국 구약성경이 있는데도 바라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0: 저 말씀 가운데 밑줄 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으로도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묵시건 비전이건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에서 먼저 등장하는 게 바라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겁니다. 하박국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쁜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좀 잘못한 게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위로는커녕 바벨론 그 잔인 무도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이고 경고라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심판은 사라지게 됐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 됐을 때 이 하박국은 아니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긴 저렇게 득세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된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틀에서 보면 하박국은 복음 전하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혼란스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인 저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받는 분들은 제 혼란스러움 없는 줄 아는가 본데 저도 주님의 종이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에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자 질문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이 보이게 되고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한 다음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믿음 생활의 로드맵인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심령이 갖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면서 뭔가 바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건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전이 연그러가요. 그러면 열매가 연그러가는 나무가 되려면 자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이제 열매 맺혔으니 자양분 공급 안 돼도 돼요? 감이 맺혔다고 이제 저절로 홍시가 되나요? 계속 자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도 믿음의 열매가 보여도 그것이 무르익어가려면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양식인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답은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이 있죠. 이런저런 장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아니 어제 보았던 걸 누가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요만큼도 빈틈없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비전이어요? 근데 그걸 또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룩한 근성이 있어야만 비전이 연그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본 묵시를 기록해라. 그것도 어설프게 기록하지 말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인간들은 외모를 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요. 자꾸 현실만 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바라보고 보여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어가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드디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단계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달려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압축시켜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나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 달려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을 뒤에 또 한 번 또 체크해 볼래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대로 되기 위해 여러분의 행동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열매 맺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8월달 계속해서 믿음 생활에 관해서 무르익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만큼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열매 맺히겠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 달려가는 믿음, 요게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성상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질 않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반드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건 마음에 기록하고 기다리면서 막 달려가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달리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은 전능자이시니까 필요하면 기적까지 만들어주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저절로 자라질 않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아요. 하박국도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분명하게 보여주신 비전인데 왜 여전히 그대로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많이 방황하고 요동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의 엑기스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포기하고 아니면 그 약속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뭔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천하신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언가 앙망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타입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저는 참고 기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영적인 임상학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검증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 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사실 직시하는 거지. 믿음은 뭐예요?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충돌할 때도 내가 말씀을 붙드는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계속하는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기다림이 있다.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 있습니까?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기다림은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약속 성취의 과정을 추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 성취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전에 비전의 주인공 될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비전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순종도 함께 뭐 하신다? 빚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약속은 믿고 확신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최상품 믿음의 주인공으로 빚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 안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이게 무르익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까지 감수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남이 나에게 부끄러움, 수치, 조롱, 치욕을 안겨준다고 할 때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온갖 수치, 조롱, 모욕, 침뱉음까지 하시는 걸 예수님이 감수하셨죠. 그런 부끄러움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기에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침내 영광스러운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좀 감수할 거 있으면 좀 감수하면 안 돼요. 에이, 예수쟁이, 에이, 뭐 또 교회 가네. 어떤 뉘앙스로운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마침내 영광의 열매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숨을 쉬어야 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 죽는 겁니다. 죽은 신앙인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겉은 멀쩡한데 입은 무성한데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으니까 저주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을 예수님이 저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저주 안으리라고 확신해요. 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 믿음은 병들었을지라도 죽은 믿음 아니니까, 저주받을 대상 아니니까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혹 이런저런 시행착오 범할지라도 반드시 범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에

0: 해도 믿음, 물에 익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 꼭 맺고야만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물을 익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광주와 여수, 목포, 제주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3도, 강릉 22도, 개성과 춘천이 21도로 보이고요. 청진이 18도, 평양과 함흥이 17도, 신의주와 강

기온이 16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 여수, 부산,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춘천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춘천이 26도, 청진 25도, 강계가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0: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에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은 에너지이고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생각은 파장과 기운을 형성합니다. 맑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생각은요, 그 사람 자신과 그 주변에 아름답고 건강한 파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를 나누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신선한 느낌이나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생기를 얻고 돌아가게 된다고 하죠. 우리 영혼이 맑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생각을 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신선한 에너지를 충만하게 얻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맑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신선한 생기, 신선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나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단지 느낌이 아니라 주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 상상으로 나를 격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게 하소서. 오늘은 살아계신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준 상처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사과할 용기를 주소서.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소서. 더 나아가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게 하소서. 이 세상 수십억 사람들 가운데 내 곁으로 주님이 보내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움을 품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품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고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황폐한 마음에 꽃을 심어주신 분, 메마른 마음에 눈물을 알게 하신 분, 어둡던 마음에 사랑을 안겨주신 분, 슬픈 마음에 환희를 가져다 주신 분, 내 소중한 아침을 열게 하시며 영원한 약속으로 오늘을 서게 하신 분, 아름다우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 고마우신,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그분께서 주신 마음, 그분의 말씀, 그것만을 꼭 붙잡으세요.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먼저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선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 없다, 사랑에 빠져 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사랑 없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 우리말인데요.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게 해결돼야 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라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문제인가? 나에게 처한 재정적인 문제 혹은 관계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거에 대한 상처, 후회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가? 물론 문제죠. 그거 해결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문제를 넘어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옥에 있는 나의 상황이 너희들에게 되려 영광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힌 거 이제 풀려나는 건가? 보석금이라도 마련하셨나? 든든한 백이라도 찾았나? 지금 주어진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의 이 문제를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있나?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신이 풀려날 거라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대략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문제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문제든 뭐 숙제든 뭐든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 어쩌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면 실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이 문제가 걸리적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가장으로서 사랑받고 싶은데 요 문제가 걸리적대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든지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거기에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 넘어서 있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틀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노부부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침대에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침대 누워 이렇게 계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더니 침실에 들어오더니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침대 위에 누워 계신데 이렇게 가서 안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인형반이 미쳤나봐. 갑자기 왜 이래? 막 그러고서. 그런데 너무 막 깜짝 놀라서 그런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기분은 좋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좋네. 그러고 냅뒀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 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도 한번 안아주시더니 또 이쪽으로도 한번 또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안아주시고 상하체를 전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멈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멈춰요? 더 해도 괜찮은데 이랬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모컨 찾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뭐예요? 그 사랑의 터치를 해주는 줄 알았죠. 왜요? 할머니 사랑받고 싶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랑의 터치 해줬어요? 아니죠. 리모컨 찾는 터치였어요. 그렇죠? 때마침 그게 할머니 왼쪽 엉덩이 밑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내가 뭐 가족이든 뭐든 자녀든 사랑, 그래서 그렇게 애쓰시는 거고 저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냥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리모컨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뭔가 느끼한 걸 찾고 그러던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끝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주지 않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생각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주시려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려나?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사랑의 뿌리를 박고 기반을 다져,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지만, 뭐라고 바울이 말하 그러냐면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 알아. 그래서 너희가 진짜 너희 삶에 이루어야 되는, 진짜 이루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 그 깊이 안에서 네가 그 사랑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막 착착착 이루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딱딱딱 그렇게. 근데 뭐냐 하면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거하는 것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그 위로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스태프들이, 목회자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여러 스태프들이 리트릿을 갔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 적어보라 그래서 종이 주고, 근데 정말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못 적어요. 왜요?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아서.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못 적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을 줬더니 이제 끄적끄적 적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 작은 마을 전도사님인데요,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도현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해 봤거든요. 왜 우리 도현 전도사님은 저렇게 적었을까? 애기 둘의 엄마고요, 작은 마을 전도사님이고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렇게 일상을 살면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 잘 살고 있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도현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거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운영관리자이신 김상목 집사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상무가 잘 살았어. 우리 김상목 집사님께서는요, 긴 시간을 직장 생활을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감사하게도 운영관리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 상목 집사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은퇴했는데 이 기간이 충분히 가치 있었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여정이 충분히 정말로 의미가 있었겠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상무가 잘 살았어. 우리 이규영 목사님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규영아, 충분해. 우리 규영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도 섬기고 계시지만 곁다리로 교회 하나 더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하나 하고 계세요. 카메라 이거 촬영하고 계시고 아이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규영아, 충분해!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카페에 계시는 우리 카페 매니저 재룡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재룡아, 카페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아마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너무 애써주시고 너무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지만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이 카페에서 이거 매니징하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의미 있게 괜찮게 사는 걸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재룡아, 카페에서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우리 이길승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길승아, 같이 놀자. 제가 보니까 우리 길승 목사님 외로우신 것 같아요. 지금 골방에서 영상을 죽어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골방에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랑 좀 어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요한 목사님도 쓰셨습니다. 요한아, 넌 혼자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요한 목사님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분이시고 능력 있죠. 뭐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아닐까? 이렇게. 근데 스태프들 시키고 구경하려고 했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목사님도 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요, 안 써지는 거예요. 저도 내가 뭔 얘기를 듣고 싶지? 안 써져요. 그러다가 몇 자를 끄적여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선이야, 너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아마 제 마음 곳에,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혼자 짊어져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가까운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분들도 우리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또 했는데 그때는 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선이야, 부족하지만 애써줘서 고마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로서 부족하고 설교자로서 부족하고 여러분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해요. 말 실수를 하고 해선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부족한 면이 너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진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부족해요. 근데 나쁜 의도는 없어요. 제가 나쁜 놈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저를 알거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너 많이 부족해. 근데 애써줘서 고마워라는 걸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면 생각 안 나실걸요? 근데요, 마음에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가 쓰고 스태프들이 할 수 있었던, 우리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저항하고 막 딱딱거리고. 근데 다 쓰고, 아까 보셨어요? 이걸 나누고 소리 질러주니까 다 울어요. 왜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의 갈급과 사랑을 갈구하고 그게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 액티비티를 통해 활동을 통해 뭘 경험하는 거냐 하면요, 그 사랑받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이 녹고 쏟아지고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 나도 그런 문제에 있어. 하지만 네가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알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야. 넌 너무 사랑을 필요한 존재고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인데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너는 그 안에 거하고 있어. 너는 그거를 누리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다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교회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아빠가 아기 데리고 이거 마이클 댄스 잭슨 춤추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누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보고 생각,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막 아기 꼬마대고 막 문워크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장면일까? 보면 이게 아기와 아빠의 그 사랑의 장면인 거잖아요. 근데 상상해봤거든요. 근데 뒤에 붙잡은 아빠가 그냥 낯선 아저씨라면 이 영상은 어땠을까?

0: 그럼 납치된 거죠. 그렇죠? 아이는 고통 속에 있는 거고. 이 그림이 아름다우려면 뭐였냐면 아빠가 아이를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어오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랑받으려고 무지장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때 의미가 생기는지 아세요? 나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걸 실감할 때 나의 그 똑같은 몸부림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삶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누리는 삶.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소설가가 무려 40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노란 화살표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TV를 통해 봤던 것 같아요. 노란 화살표가 곳곳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안내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노란 화살표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노란 화살표를 곳곳에 배치해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 같은 어둠 속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화살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늘 비추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2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란 화살표를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지혜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혜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혜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의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눈이 하늘을 먼저 향하여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노래하며 주님을 가장 먼저 찬양합니다. 나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의 손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그 크기의 우주를 손바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나의 자금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크심으로 채워주소서.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아버지의 지혜를 채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의 판단을 믿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눈을 믿지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언제나 후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지혜입니다. 샵 0981번으로 지혜라고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아버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지혜이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지혜는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481님, 저의 생활이 꽉 막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빛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다 내려놓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842님, 지혜로운 여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8888님, 아침에 처음 듣는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상쾌한 하루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 되세요. 1902님, 새벽 기도 마치고 차량 운행해 주신 집사님의 손녀 얘기를 하며 왔는데요. 손녀 이름이 지혜예요. 서지혜. 우리 서지혜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앞으로 예수님 믿어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우리 고모, 삼촌, 이모들의 기도가 필요하겠는데요. 4203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주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5693님, 특세 가고 계시대요. 행복한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235님, 오늘을 주셔서 은혜의 하루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출석 단어이자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샵091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4960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도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하고요. 3235님 오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고 보내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으신 대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진 것이 BC 931년입니다. 남쪽에는 유다의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섰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시작하였고 북쪽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그 전왕 솔로몬의 신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로보암 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각각 남유다와 북방이스라엘의 20명,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방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꽤 많은데 초대 북방이스라엘, 북쪽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우상을 극도로 숭배하였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에 있었고 아들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나답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왕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하사의 반란에 의해서 그게 돼서 피살되어 죽어버리고 바하사가 3대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3대째 벌써 또 왕조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하사 3대 왕, 그 이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엘라 왕 역시 2년 동안 재위했고 바하사는 24년이었습니다. 엘라, 4대 왕 엘라도 2년 뒤에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던 중에 전차 부대장 시머리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함으로 두 번째 왕조 바하사의

왕조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왕은 벌써 5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머리가 이 5대 왕이었는데 시머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대 왕 가운데서 3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짧은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머리의 모반으로 왕이 되었지만 백성과 군대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군관 오머리에 의해서 그가 피살되고 왕조에서 끝나게 되죠. 드디어 오머리가 6대 왕이 됩니다. 아까 아합이 몇 대라고 그랬죠? 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머리고 오머리의 아들이 아합이란 겁니다. 오머리는 12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외교 정책을 폈고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주변 땅,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주변의 나라에서도 오머리의 하우스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오머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므로 얼마나 영토가 컸던가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오머리도 12년 재위하고 그 이후에 아합,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7대 왕으로 2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제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이런 식으로 아합 왕의 두 아들이 왕조를 했지만 이 오머리 왕조도 끝나게 됩니다. 이은 왕조, 제5대 왕조, 제6대 왕조, 제7대 왕조.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해가 BC 722년입니다. 자, 아까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놀랍습니다. 931년 BC에서 722년까지 그러니까 210년 동안 왕조가 있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멸망됩니다. 210년 동안. 210년 동안 왕조는 몇 번 바뀌었다고요?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방 유다는. 이로부터 135년 뒤 586년 BC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 유다는 왕조의 전체 길이가 345년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210년대 210년에 7개의 왕조가 있었고 남방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 세웠던 유다 왕국은 345년 동안 단 한 개 왕조만 계속돼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해서 20명의 20대 왕조가 이어졌던 겁니다. 20대까지 한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전능했습니다. 아합 왕, 7대 왕입니다. 이 7대 왕, 아합 왕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수 있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의 특징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북왕국에 가장 잘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세벨의 가장 잘한 게? 우상숭배. 아합이 가장 잘한 게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에 제일 열을 올렸고 제일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긴 했지만 시돈,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돈, 여러분 수로 보니게 할 때 그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지역을 두고 있는데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우상들을 그대로 도입해 왔습니다. 아합이 함께 해왔던 겁니다. 국가 종교 차원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을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나쁜 짓은 골라골라 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성경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한 구절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악함의 탁월함을 나타냈던 말이 안 되지만 정말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여로보암 1세인데 그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
친조상은 아니지만 왕조로 따지면 그 앞전 최초의 왕조였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시돈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을 잃고 전부 다 나쁜 짓만, 우상만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장으로 따지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왕을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하였을까요?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 우상 숭배를 징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두고 말하는데 앞으로 내가 말하기까지 비가 안 올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18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얼마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아합이 말하기 전에는, 아니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가서 비 내린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기근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아합 왕,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의 왕조 내에 요 사이로 말하면 장관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오바댜가 있었어요.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3명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우상 전체로 뒤덮여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우상을 가장 앞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살려두었는데 오바댜는 100명을 숨겼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한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문 가운데서 물을 공급해요. 굴 속에 숨겨놓고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두 개의 굴에. 그리고 뭐죠? 떡을 갖다 먹이는 거. 우리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아합은, 사실 아합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숨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신하로, 국내 대신으로, 요사의 말로 장관으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물 근원을 찾아가자. 내 가에 어디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꼴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혹시 풀 나는 데 있으면 그 풀이 있어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모두 잃어버릴, 왕실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짐승들을 잃어버릴 그런 아주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6절, 두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아합 왕과 오바댜가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바댜가 따로, 왕은 따로 가고 오바댜 따로 갑니다. 오바댜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깜짝 놀라며, 아니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왕은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는가? 엘리야를 왜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비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를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왜 찾았을까요? 다시 만나면 혹시 비를 얻을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만약 왕께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서 왕이 당신 만난다고 왔다가 당신 없어지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옮겨가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아,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아합 왕이 가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복상해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좀 내기를 합시다.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제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신이 응답하시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 꼭대기에 영적 전투가 열에서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올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400명, 450명, 850명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리는, 해질 때 소제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죄송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소제 드릴 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넣고 물을 12동이나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영어 단어 단 53단어의 짧은, 일명 명진학파에서는 엑기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서 그 12동이 물 주변에 판 도랑에까지 모든 것을 다 핥아버리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 모두를 이스라엘 골짜기 가서 다 쳐주겠습니다. 엄청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죽여봐도 알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를 850명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 비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19장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왕이 왕비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비가 내리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일, 칼로 죽였는지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신 한 사람을 보내, 신부름을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엘리야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들 중 누구예요? 네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생명을 그렇게 갖게, 너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긴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 아직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누구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성경에서 이상한 장면을 만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요. 18장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 너 가서 아합에게 비가 안 온다고 그래라. 네가 다시 말하기 전에 비 안 온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너 이곳을 떠나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릿 시내

시냇가에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까마귀가 갖고 와요. 뭐를요? 떡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시내의 물을 먹고 그 떡과 고기로 지납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내가 말라버려요. 시내가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그리 시내가 여기 더 이상 있지 말아. 사르밧으로 가라.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가서 누구를 만나요?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 땅에 들어가니까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과부예요. 그 과부가 나무를 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릇에 물을 좀 달라.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요. 불러서 나 떡 하나 먹고 싶으니까 떡을 하나 가져다. 여인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에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나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나무 주워다가 우리 집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 가루를,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것을 굳이 떡 한 덩이를 내게 먼저 가져래. 네가 만들어 먹기 전에 그 떡 한 덩이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만들어 갖고 오래요. 저는요, 정말 저는 엘리야처럼 그런 음성 안 듣는 목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 목사야, 너네 교회 과부 모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그거 네가 먼저 달라고 그래서 먹어라. 저를 보세요. 제가 그거 말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할 거 아시니까 저한테는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간단하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다 모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도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단칼에 자기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아니 하늘을 뚫고 나갈 듯한 그런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놀라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제 자기 생명 살겠다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르. 어디에 속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동안 활동하던 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 남쪽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국경을 넘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나 살려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알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야,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디프레스와 얼마나 심적인 침체가,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이걸 현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열심을 내고 누가 봐도 저분에, 야, 저분만큼 믿음 좋은, 저분이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돼. 막 역사, 그때 그 역사도 그분 때문에 된 거야. 그랬던 그가 어떤 날 갑자기 예배당에 안 보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 어디 딴 데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지. 그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가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냥 죽기만 해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나 누구하고. 한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빛나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사실은 잔다는 표현이지만 이게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
눈 안 떴으면 좋겠어. 내

0: 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진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어루만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은 그때 어루만지세요. 6절 계속해서요.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기는 먹었지만 에이, 아니야. 또 그냥 누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왔어요. 또 하나님 어루만지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한 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한때는 그렇게도 잘 나갔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어루만져. 내 남편도 나를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내 아내도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우리 사업도 누구도 안 어루만져.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네, 하나님은 오셔서 어루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여 어루만져주세요. 이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는 그냥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냥 주님 이제 족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좌절과 절망과 영적 디프레스 속에 침체 속에 빠진 그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 성경 그러잖아요. 어루만지고 다시 어루만지고.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루만져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이 어루만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막 엄마들이 오는 겁니다. 엄마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애기 안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와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 여자들이 회중 앞에만 나올 수 있어요? 애기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우리가 만져주심을 바란다면 주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주여 조카오니 죽여주옵소서.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사업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하죠. 엘리야 자기가 하려고 하던, 그렇게도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복음사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도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손을 대셨다는 거죠. 주님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경제와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지혜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혜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출석 단어 지혜 두 글자도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마산평안교회 조호용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0: 수요일에 방송사에는 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조찬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 그렇습니다. 네네.
0: 그래서 오랜만에 뵈서 그런가 되게 반갑더라고요.
1: 항상 오랜만에 뵈야 반갑죠. 자주 보면 그냥 좋고.
0: 네. 네. 자주 보면 좋고 네. 오랜만에 보면은 보면 또 다행인데 네. 오랜만에 못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잘 잊혀지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봐야 돼요.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네,
1: 매일 자주 보고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뭐 그냥 좋은 건데 아, 이 친구 꼭 보고 싶은데 할 때는 그 타이밍을 딱 놓치면은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0: 그렇게 잊혀진 친구들도 많고,
1: 네 맞아요.
0: 저도 그런 친구들에게 잊혀지고,
1: 그렇죠.
0: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네.
0: 목사님, 그 네. 산티아고 순례길을 목사님은 아직 안 걸어 보셨죠?
1: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1: 실제입니다.
0: 네, 네, 실제로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은 나는데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1: 네.
0: 처음 가보는 길인데
1: 네네.
0: 몇 개의 도시를 거쳐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1: 네.
0: 바로 노란 화살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들으면서 아, 하나님도 우리의 노란 화살표가 돼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런 곳곳에 노란 화살표를 또 붙여놓으시기도 하셨구나라는 걸 또 묵상을 하게 되었죠.
1: 깊은 묵상입니다. 네. 제가 그 실제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렇게 진짜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접할 때가 있는데
0: 네.
1: 저는 저한테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가서 안 힘들었냐 이렇게
0: 버킷리스트니까
1: 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다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0: 네.
1: 안 힘드냐?

0: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짐 멋지고 배낭 그 얼마나 무겁고 뭐 그래. 발은 다 까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네. 가는 거잖아요.
0: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일단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돈보다는 체력입니다. 체력. 아. 몸이 돼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하도 많이 가니까 다 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 가면 됩니다. 조리 가면 됩니다. 이게 다 표시가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할 수 있겠구나. 아.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용기를 주더라고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1: 제일 필요한 건 네. 내려놓음이 아닌가 싶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내려놓음.
0: 그 아까 깊은 묵상을 하셨는데 예, 저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인생길도 사실
1: 모르죠.
0: 우리가
1: 예,
0: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런데 네. 뭐 이거는 이런 산티아고 순례길은 다 가본 길이니까 얘기는 해주지만 우리 인생의 길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1: 네.
0: 뭐 두렵거나 뭐 이렇게 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1: 그럼요. 네.
0: 알려주시는 대로 또 가면 되고 네.
1: 화살표만 네. 돼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기까지 하시는
0: 그렇죠.
1: 분이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 두 글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래요. 찬양 함께 하고요. 라떼 찬양 이어갑니다.

0: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행복을 줬던 따뜻한 위로의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1: 라떼 찬양.
0: 여러분의 라떼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찬양의 제목과 또 짧지만 의미 있는 깊숙한 네. 사연 샵 0981번으로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수요일인 줄 알고 또 라떼 찬양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1: 아, 미리 보내셨네. 네,
0: 근데 오늘 못 전해드리고 네. 네,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남겨주셔야 됩니다.
1: 그렇죠.
0: 언제쯤 내가 들으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딱 하시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9월이잖아요, 목사님. 네. 오늘의 9월이 첫 주 두 번째 날인데
1: 네.
0: 추석이 있더라고요.
1: 아, 원래는 9월에 추석 명절이 있죠.
0: 아주 짧게
1: 네.
0: 작년과 비교하면 너무 짧은 네, 그런 연휴가 짧아졌습니다.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9월에 가족들에게 띄워드리고 싶은 찬양 요거를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1: 아, 좋습니다.
0: 가족들에게 네. 전해주고 싶은 찬양이나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다.
1: 또 사연과 함께.
0: 네, 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정해드렸어요.
1: 네.
0: 좀 생각하시다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떼 찬양, 목사님의 라떼 찬양으로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오늘 제가 방송국을 오면서 이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0: 했죠.
1: 하게 됐어요. 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더웠거든요.
0: 더웠어요. 예,
1: 아침에 뭐 기온이 30도 넘고 이랬으니까 오늘은 정말 시원한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알리는 9월의 예, 첫 번째 시간인데요.
0: 네.
1: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그 마음을 담아 제가 라떼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찬송에는
0: 네.
1: 조금은 독특한 이런 단어가 가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0: 와,
1: 그거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0: 네, 네
1: 악모라는 가사가 눈에 띕니다.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0: 악모,
1: 예, 악모하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악모하다는 말은 우러러 그리워하다,
0: 와.
1: 우러러 사모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주님을 악모하는 자는 독수리 같이 올라갈 것을 노래하는 찬송.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힘을 내게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는 걸어가도 고단하지 않고
0: 아멘.
1: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으며
0: 아멘.
1: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그런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0: 그래서 주를 낙모하는 자는 늘 강건하리라고 고백하는 찬송. 이 찬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이미 뭐 답이 절반 이상
0: 거의 나왔습니다.
1: 아, 절반이 아니고 90%가 나왔는데 네. 아실 것 같아요. 이 단어만 들어도 사실은 아실 거예요.
0: 네, 다른

0: 바로 이 찬송의 제목은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와, 오늘 역대 최대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정답을 거기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0: 0597님이 네. 정답과 함께 보내신 사연이 있네요.
1: 네, 오늘도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입니다.
0: 7770님도 정답 주시면서 날씨가 좋아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도 담게 됐다라고. 네. 친정 어머님 네 달을 넉 달을 방학이셨대요. 주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 잘 다녀오시기를. 아, 예배를 좀 방학 중에 계셨군요.
1: 네네.
0: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또 2850님이 남겨주셨어요.
1: 연휴가 길어봤자 당직만 많아져서 짧은 연휴가 훨씬 좋아요.
0: 사실은 저도 그래요. 네.
1: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네. 겁니다.
0: 네. 이상하게 연휴 길 때 제가 당직을 한 두세 번 쓴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1: 그렇죠.
0: 아, 그래서 짠하네요. 짧아서 좋다.
1: 네.
0: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도 저는 당직이다.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정답.

0: 무엇인가요, 목사님?
1: 네, 찬송가 354장이고요. 네.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0: 주를 앙모하는 자.
1: 네.
0: 4950님도 남겨주셨네요.
1: 네, 여름 동안 지친 나의 영육을 주를 앙모하는 자와 같이 독수리처럼 힘차게 뛰겠습니다.
0: 아,
1: 이야, 독수리처럼. 하나 이글스 팬은 아니신가요?
0: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 아, 네네.
0: 네, 다시 한번 힘차게 독수리처럼,
1: 독수리처럼
0: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목사님?
1: 그렇죠.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뭐 우리 눈에 우리 주님이 뭐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계시진 않잖아요.
0: 네.
1: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힘이 있게 날아오를 것이다. 생각하니까 참 힘이 나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주를 앙모하는 자,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얘기 떠올리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여러분의 라떼 찬양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어떤 찬양인가요?
1: 네, 6498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 찬양은 그냥 듣고 있으면 엄청난 위로가 밀려오는 그런 느낌의 찬양입니다.
0: 그럼 제목 말하지 말까요?
1: 아,
0: 한번 들어보시고.
1: 아, 예, 들어보고.
0: 네.
1: 아니면 힌트 좀
0: 어떤
1: 드릴까요?
0: 어떤 찬양인지.
1: 예, 앞에 힌트 세 글자. 누군가. 예, 누군가입니다.
0: 범죄물의 뭔가 같은데. 탐정 뭐 이런
1: 네.
0: 거 있잖아요.
1: 누군가.
0: 누군가입니다. 근데 위로가 된다라고
1: 그렇습니다.
0: 하셨어요.
1: 네.
0: 지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0: 바로 이 찬양의 제목은요?
1: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였습니다. 네. 누군가가 들어갔네요.
1: 누군가.
0: 근데 9월 첫 주에 이 찬양을 들으니까 네. 참 좋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1: 예. 네.
0: 누군가 날 위해 아. 기도하는 한 달이 될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9월은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사실 네. 이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데 이 찬양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0: 뭔데요?
1: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거는 뭐 너무 확실한 사실이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예. 늘 잊고 사니까 예. 저 몰랐잖아요, 방금. 1457님께서
1: 네.
0: 뭐 정답을 남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지만
1: 네.
0: 아셨네요 이 찬양을. 그죠?
1: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네. 그렇죠.
0: 주님께서 이미
1: 네.
0: 이분은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깜빡했었는데
1: 네.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6498님의 라떼 찬양이었고요.
1: 네.
0: 또 두 번째 여러분의 라떼 찬양 만나볼게요.
1: 네, 9918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해같이 빛나리.
0: 아,
1: 아이, 부르의 명곡 중에 한 곡 아닙니까?
0: 부르의 명곡이죠.
1: 네.
0: 8616님께서도 오늘 저의 라떼 찬양은
1: 네.
0: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 오, 이게 공교롭게도 그래, 맞죠.
0: 맞아 떨어졌어요.
1: 네네.
0: 그래서 지금 전해드릴 테니까
1: 네.
0: 잘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의 명곡.
1: 부르의 명곡.
0: 지금 띄워드립니다.
1: 네.

0: 9918님의 라떼 찬양 해같이 빛나리 부르의 명곡을 띄워드렸습니다.
1: 네.
0: 다윗과 요나단 두 분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부르의 명곡이라고 전해드려서.
1: 네. 멋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8616님도 잘 들으셨죠. 이제 다음 라떼 찬양 만나볼게요.
1: 네. 2415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예.
0: 이 찬양도 참 많이 불렀던.
1: 엄청 많이 불렀죠.
0: 근데 이 찬양은 꼭 율동을 했어.
1: 율동을 해야 이 찬양은 맛이 나죠.
0: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것만큼의 막 신남은 없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저장되어 있는 찬양. 그러니까 아마 그게 네. 녹음을 위해서 예, 예. 한 찬양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장되어 있는 찬양들은 네, 그래서 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건 라이브로 들어야 되는 건데.
1: 맞아요.
0: 네, 라이브가 네. 없어서 죄송하고요. 2415님의 라떼 찬양, 진짜 라떼 찬양
1: 네.
0: 전해드립니다.

0: 나름 그래도 신났죠?
1: 아유, 좋습니다. 신나네요.
0: 신나는. 네. 주우리 아버지 정말 저희가 어릴 때는 네.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은데 네, 지금은 네. 사실 잘 안 들리긴 해요.
1: 지금은 진짜 들어본 적이 근래는 없는 것 같아요.
0: 근래는 없죠.
1: 네.
0: 저는 가끔 동역자들과 함께 불러보는 생각은 나는데
1: 네.
0: 근데 요즘 잘 부르지 않는 잘 들려오지 라떼 않는 라떼 찬양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여러분에게 그런 추억이 있는 라떼 찬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샵콩구 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960님께서 그 아까 소개해 주셨던 부르의 명곡 기타 치는 교회 오빠가 생각나요. 그렇죠. 이제 네. 교회 오빠들이 네. 하셨잖아요.
1: 여기 있습니다. 기타 치는 교회 오빠.
0: 그리고 8057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1: 네. 이 찬양 율동이 없으면 찬양이 율동이 없으면 안 되는 찬양이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0: 네. 네. 급하게 쓰시다 보니까
1: 네. 그러니까 율동과 함께 네.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라는 말씀이죠.
0: 잘 알아들었습니다.
1: 네.
0: 진짜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들으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아요.
1: 라떼 찬양의 맛이 여기 있죠.
0: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찬양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은데.
1: 그렇죠. 신청을 네. 해주시면 네, 들어드립니다.
0: 제가 다 기억해낼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네. 저 이전의 세대들이 또 부르던 찬양들도 있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0: 좀 알려주세요.
1: 네.
0: 9363님도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실 청소 깨끗하게 마치고 나온 저에게 나의 섬김이 해같이 빛난다고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 너무 귀하신데.
0: 근데 사실 이 섬김은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거든요.
1: 그렇죠. 아무도
0: 새벽 예배 마치면 다 가버렸고
1: 다 마지막에 이렇게 네. 청소를 하시고 귀하십니다.
0: 정말 네.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같이 빛날 거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는 정말.
1: 그 이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상이 있는데 왜 자꾸 이 땅에서 빛나려고 할까? 누가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0: 엄청 많이 들죠.
1: 네, 부끄럽더라고요.
0: 그래도 위로가 되네요. 목사님도 그러신다고 하니까. 네,
1: 저는 자주 그럽니다.
0: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나 봐요.
1: 네, 같아요.
0: 그러니까 너무 그죠 네, 처질 필요도 없고.
1: 맞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목사님의 라떼 찬양부터 시작해서 네 곡 만나봤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윗과 요나단의 해같이 빛나리, 주 우리 아버지까지 전해드렸는데요.
1: 네.
0: 정리하겠습니다.
1: 정리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를 앙모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지혜 두 글자 오늘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함께 하신 목사님은요.
1: 평안교회 조호영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너희 중 일부가 어두운 감방에 갇히고 사정없이 감금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린 탓이었다. 가혹한 판결에 너희 마음은 무거워지고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의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감방에서 너희를 끌어내셨다. 감옥문을 부수어 여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육중한 감옥문을 박살내시고 쇠창살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셨다. 너희 중 일부가 병에 걸린 것은 너희가 잘못 살고 너희 몸이 너희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음식을 보는 것마저 싫어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비참했다. 그때의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말씀으로 너희를 고치시고 죽음의 절벽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감사의 제물 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것을 크게 노래하여라. 너희 중 일부는 큰 배를 타고 출항했다. 머나먼 항구에서 장사하려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서 너희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게 대양을 다루시는지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솟았다. 너희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심장이 내려앉아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의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바람을 진정시켜 작은 속삭임이 되게 하시고 큰 파도의 재갈을 물리셨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너희는 크게 기뻐했고 그분께서 너희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백성이 모일 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장로들이 모일 때 할렐루야를 외쳐라. 하나님께서 강을 황무지로 샘을 햇볕에 바짝 마른 흙밭으로 바꾸셨다. 향기로운 과수원을 소금습지로 바꾸셨으니 그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분께서 황무지를 맑은 저수지로 건조한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바꾸셨다. 굶주린 이들을 데려오셔서 자리 잡게 하시니 그들이 그곳으로 이사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어 풍작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 그들이 크게 번성하고 그들의 가축대도 주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제후들을 경멸하시며 내쫓으시니 학대와 악행과 고난이 줄어들었다.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안심하고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셨다. 선한 이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혀 하던 일을 멈추었다. 너희가 참으로 지혜로우면 이 일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게 되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07편 10절에서 4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들이 가지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종말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도 두렵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중죄인이라면 선고가 더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기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의 준엄함을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빛이 사라질 정도로 세상에 암흑이 덮였습니다. 신호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냥하는 맹수는 결코 발걸음을 세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암흑으로 만드십니다. 죄악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에서 하나님을 정복하고자 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빛을 거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인생들을 깨우십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을 멈추게 하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적 쉼터가 되심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0: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전쟁하고자 했던 죄악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자녀로 초청하시어서 무슨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1장 4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그들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밭주인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성취를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그 생명수의 권한은 나무 막대기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부터 생명수 샘이 발언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고 유혹했고 비참하게 만든 모든 원수들은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은 영원히 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대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두려우신지요?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를 소원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창원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수 목사입니다. 예.
2: 극동방송 설립 과정에서 한빛교회와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1: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윤희구 목사님이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1993년도에 창원 극동방송 설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제 처음 위원장을 이제 우리 윤희구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서울에서 남편들이 직장을 따라 이 창원에 이주해 오신 몇몇 여성도 분들이 이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설립을 이제 국가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5월 29일에 창원극동방송국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서울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급하게 연락 오셔서 청와대에 허락이 났다고. 그래서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현수막까지 다 준비했는데 촉구라는 말을 빼고 설립 감사 예배로 이제 현수막을 바꾸어서 그렇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창원 극동방송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6년 3월 16일 개국방송을 하게 됐고요. 고전에 3월 10일에 극동방송 시험방송에 한빛교회가 아마 전파를 처음 탔던 것 같아요. 저희 한빛교회로서도 그 일을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 후 경남 교계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지면서 일단은 교회들 간의 연합이 아주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어떤 영적 교제가 많아졌고 또 시간들마다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보이지 않게 아마 우리 성도들 영적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이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창원의 교회들을 활성화시키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또 회심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기는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0: 역사상 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 앞으로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바라시나요?
0: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신앙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져가는 시대고, 그런데 사람들은 방송 듣는 것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상호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 이 방송을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사람들 세상 속의 관계나 살아가는데 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들 연합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들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이제는 세상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방송국이 되면 좋지 않겠나.
2: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미량 마마클럽 기도회 9월 2일 수요일 미량교회,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3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2일 목요일 저녁

2026 선교 및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 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3: 우리 함께해요.
4: FEBC 극동방송입니다.
5: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탈무드라는 책에는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벌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불행한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범사에 감사라 명령하시고 감사를 율법으로 정해놓으시고 감사를 훈련시켜서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세 가지를 교육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과 놀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만 복받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저기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이 구원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질병에서 건짐받고 가난에서 건짐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건짐하는 모든 총체적인 것, 모든 어려움에서 다 해방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감사할 때 기적을 베풀어서 건져주시고 불평할 때 저주가 임한 사건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리라. 아예 감사한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그저 건드리면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드리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이런 이 느낌을 항상 느껴야 돼요. 이게 예배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언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요? 감사 찬송하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드릴 때 때로는 힘이 빠진다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한다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확 안으신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경우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였는데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가 그 다니엘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를 총리,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일을 잘하니까 아, 이 다니엘을 제1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 그걸 알고 자, 저거 어떡하니 제거해야 되겠다. 저 제거하려고 하면 다른 뭐 흠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 보니까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라. 아, 이거다. 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든지 절하든지 그런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왕권을 지금 잘 이렇게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괜찮거든. 아, 그래, 그래. 해가지고 조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요? 감사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면 죽어요.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네가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죽는데도 그는 감사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음날 이 왕이 밤새도록 밤을 못 잡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모함이었구나.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내 밤을 세우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거 뭐 안에서 잡혀 뭐 밥이 되는 것은 뭐 정한 이치인데 그래도 혹시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아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맹백하옵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살아서 나오고 그를 모함하던 그 사람들은 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처자 함께 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했더니 천사를 파송시켜서 정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면 이런 천사가 파송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섬멸시켰습니다. 천사가 동원되어 보호하는 것이 감사의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천사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경우도 보세요. 유대 나라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8명의 왕은 다소 선한 왕이고 그 가운데서 3명의 왕은 가장 선한 왕인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예요. 여호사밧의 군대도 대단했지만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동맹을 하고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의 군대로서는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복원할 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적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곳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성전에 와서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잔영들을 조직하고 그 잔영들의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앞서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과 가사까지 다 주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나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맨손으로 나가면서 같이 찬송을 복창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했다가 시기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칼로 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칼 한번 쓰지 아니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여호사밧의 감사 찬송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적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중질환했습니다. 탈취물을 거두어 보았는데 3일 동안 나가서 거두어도 다 안 거두죠. 4일째 거두고 그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 불화가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겼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손 하나 갖다 가지 않냐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라도 감사해서 이런 경험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보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빈들의 말씀을 지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 점심 도시락, 보리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는데 아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6장 10절에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축사가 뭐니? 축사가 그런 축복하고 감사하고 떼어주니까 5천 명이 먹고 여자 애를 다 하면 일반적으로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였다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어린이 도시락인데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떼어주었을 때에 5천 명이 먹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이 감사의 기적.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19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 구원이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남에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구원은 이미 10명은 9명도 다 나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나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대단한 이 구원인데 그것하고 영적인 구원하고는 이런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구원의 구원과 기적을 늘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마치 무슨 마음을 일으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게 하고

한 가지, 이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다고요. 오늘 우리들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은 것 중에서 한 가지 없는 것, 그걸 갖다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하와를 타락해 한 이런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우리 까닭 없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마다 아 사탄이 역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감사해야 될 이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27절 가만히 보세요. 27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회중이라. 회중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악한 사람 내라네. 악한 사람이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지금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들어. 하나님이 다 우리 원망 불평을 다 들어.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명시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원망하는 원망한 누구요? 저 자 전부가 원망하는 자 전부가 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런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원망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라.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도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그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땠나고요? 다 듣고 있어.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대로 원망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난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원망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해주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불평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어.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감사의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의 기적은 늘려져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영웅 후치다 씨가 일본 함대기 360대를 이끌고 1941년 12월 7일 새벽에 진주만 미군 기지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미군의 태평양 함대 25척이 한꺼번에 침몰당하고 비행기 400대가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때 작전이 성공했다는 암호가 뭔가면 돌아요, 돌아. 그래서 돌아, 돌아, 돌아라는 영화도 지금 상영되지 않았습니까? 그 화제의 주인공인 후치다 씨가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는데 전쟁의 영웅으로 왔다가 간 것이 아니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닮아가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치다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어느 날 동경역을 지나가는데

예, 한 무명 전도자가 전도지를 주는데 그 전도지 안에 내용이 자기 이야기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지휘한 진주만 공격대에 그 공격을 당한 미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 일본을 막 이렇게 복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와가지고 폭격을 막 하는데 너무 이 병사가 흥분했어. 그래가지고 막 폭격을 막 해대다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게이지에 휘발유가 지금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고 막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만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추락하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일본의 포로가 되어서 온갖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만약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 날에는 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를 고문한 이 일본 놈, 이 원수를 내가 갚겠노라.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노라. 이를 갈면서 그 고문을 참아냈습니다. 그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를 고문한 일본 사람을 찾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그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일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치료하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치료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당신을 고문한 일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려는 이 증오심에서 불타고 있다면 절대로 당신의 건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네가 살아있음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를 늘 하루 종일 하는 이 길밖에 당신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래야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인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속에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원수인 일본 사람, 나를 고문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지더랍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남을 용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본의 원수 갚으려 가는 것이 아니고 참 생명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더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나아 있더랍니다. 건강이 완전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가 일본에 왔습니다. 원수같이 갚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을 물어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당신에게 원수를 받기 위해서 일본에 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일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이런 간증이 그 전도지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한 무명의 조종사가 예수 믿고 용서하고 감사했더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이 간증을 읽고 후지다 씨가 예수 믿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고 사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뿐만 아니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두고 2만 명 앞에서 감사했다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라도

0: 감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올 때도 감사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행복이 진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온갖 불행과 온갖 저주가 다 몰려옵니다.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고 건강이 좋아지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기로 결심해서 감사하는 얘기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처조카들이 타지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요. 걸음마 하던 것도 보고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고 자라는 거 다 봤는데 어느새 이렇게 다들 커서 부모 곁을 떠나 자기 갈 길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처형의 목소리에서 여러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손을 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학교 처음 보낼 때, 군대 보낼 때, 결혼시킬 때, 인생에 놓아야 하는 순간이 계속 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놓아주는 부모의 마음이 사실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가 되면 놓아줄 줄 아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자식 인생을 자식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그게 참 힘든 일이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식이 잘 지낼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챙겨줄지 걱정이 끝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놓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서 놓는 대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내 눈이 안 닿는 자리에도 그분의 시선은 늘 함께 하니까 말입니다. 부모의 손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자녀들의 출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그분이 지키십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